0: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팀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1: 네. 우리 반의 주인공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렇죠. 우리가 어른들은 사실은 누군가에게 학교에 이제 보면은 가르침이 있지만 또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 그것이 또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이제 우리 네 친구들 각자 소개를 주었는데요. 선생님께서 또 6학년, 1학년 반만의 어떤 자랑 하나를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0: 네. 아무래도 우리 반의 가장 큰 무기는요, 바로 협동이고요. 네. 혼자 하면은 어려울 만한 모든 과제나 교실 청소 같은 걸 할 때에도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내가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별로 학급신문을 만들 때에도 서로 의견이 부딪히면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협의를 거쳐서 조율해 나가는 기특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우리 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 신문 제작은 사실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집장이 있고 기자가 있고 해서 신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전체 지면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이렇게 협동하는 거. 그래서 신문 제작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또 다른 어떤 협동심이 길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또 무엇을 하는지 쉬는 시간 아이들은 요즘 6학년 아이들은 무엇인지 좀 어른들 입장에서는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뭐 하나? 애들은 어떻게 점심시간을 보내나요?
0: 네, 점심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쉬는 시간도 그렇고 그 짧은 시간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다라고 했을 때 너무 짧게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한쪽에서는 친구들이 게임 이야기를 하거나 옹기종기 모여서 수다 삼매경에 빠져 있거나 1분이라도 더 몸을 움직이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도 정말 알차게 노는 열정적으로 노는 스마트한 놀이대장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 시간 하나하나를 정말 알차게 쓰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귀엽기도 합니다.
2: 아, 네.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데 그 10분 동안 아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 조별로 놀기도 하고 또 친한 친구끼리도 되게 다양한 놀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그 쉬는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부인들이 그 갖는 관심사도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문화도 좀 엿볼 수 있었는데, 선생님께 보시기에는 요즘 6학년 친구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0: 아무래도 유튜브 쇼츠나 틱톡, 릴스 같은 쇼폼 미디어에 관심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임, 아이돌 음악,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떤 중학교에 가게 될까?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진로나 학업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아, 곧 중학교에 진학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마음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한 부분도 있습니다.
1: 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기성세대와 지금 아이들의 시간들 관심사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또 어른들이 또 배워야 될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달라지지 않는 건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수업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훨씬 더 재밌다. 네, 학교에 가는 것은 공부보다 수업 시간 기다리는 게 재미가 아닐까. 누구나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별로 선생님의 이제 학교 다닐 때나 별로 다른 부분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이 드는신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0: 네, 그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정말 그대로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정리하고 기록하는 배운 공책을 보면서 학기 초보다 향상된 모습에 칭찬을 하면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고 친구가 건넨 말 한마디에 배시시 웃는 그 무해하고 순수한 본질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참 예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2: 제가 이번 학급신문 그 미디어 리터러시를 하다 보니까요. 그 아이들의 인성교육도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이 굉장히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평소에 아이들이 인성이 바른 아이들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돕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경청하는 태도 이거에 대해서 참 저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꼭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0: 네, 저는 지식 공부보다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과 함께 살아가는 다정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부딪히고 실수도 해보면서 괜찮아, 다시 하면 된다라는 마음의 근육을 키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 친구와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마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네, 회복 탄력성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지금 성장하는 과정이고 아이들의 현재 모습으로 미래를 결정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실패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은 학교에서도 키워주기도 하고 선생님과 같이 그리고 학생들 서로 간에 서로 북돋아주는 그런 문화도 이제 계속 학교 내에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좀 따뜻한 배려하는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선생님의 아주 깊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그치. 예, 그래서 조금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미디어 리터러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미디어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유수캠 편집장님께서 이번 수업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을까요?
2: 네, 지금 5주차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한 주차 남았는데, 그 아이들이 매일 그 접하는 뉴스, 인터넷 기사, 유튜브, SNS,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짜 뉴스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자극적인 제목만 보고, 또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도 되게 모호하고, 그래서, 그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사례까지 해서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해봤는데요. 아이들에게 무조건 모든 정보를 의심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이 내용이 사실인지 한 번 더 확인해보자는 습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요즘은 이제 그 가짜 뉴스나 조작된 영상들을 구별하기 참 어려워요. 사실은 성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 이제 AI로 인해서 이게 진실인지 영상이 진실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것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은데 갈수록 이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문해력 교육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이게 필요할 거라는 꼭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 그 과정을 이제 지켜보면서 아이들이 좀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더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던 것 같아요?
0: 네, 아이들이 평소에 늘 사용하는 유튜브나 SNS 채널이 수업 주제로 나오니까 관심이라든지 눈빛부터 달라지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특히 인공지능 기술 활용한 딥페이크라든지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뉴스 사례를 접할 때에는 정말 저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집중력을 보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그저 즐거운 놀이터인 줄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심해야 할 부분도 많고 생각해야 할 것도 많다라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 저는 수업 중에서 지금 5개의 학교 아이들과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특히 봉서초 친구들은 제가 하색 가는 거리 되게 멀거든요. 아침 9시까지 가는데 1시간 걸리는데 그래도 즐거운 게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도 아이들이 좀 보였고 그래서 아이들이 평소 유튜브나 인터넷 영상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자신의 경험을 저와 함께 호흡하고 얘기하는 데도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도 가짜일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질문도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만큼 미디어라는 게 아이들한테 필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교육이 되게 필요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이러한 그 유튜브 인터넷 영상이 아이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건데 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새로운 사실을 이해하고 또 다음에 뉴스나 아니면 영상이나 그런 것을 볼 때 아이들이 좀 더 그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선이 네. 좀 더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5차, 6차라고 말씀을 네네. 하셨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네. 교과 과정에 이제는 별도의 어떤 교육이 아니라 교과 과정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좀 그 보면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아이들 생각까지 미디어가 우리의 생각까지 조종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업 중에 하나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이제 특별히 학급 신문을 또 제작하는 거. 요즘은 사람들은 신문을 거의 읽지는 않잖아요. 읽진 않고 거의 이제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영상이나 아니면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신문도 가지고 있는 매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마을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수업에서는 마을 신문이 아닌 학급 신문을 만들었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충부들이 우리가 뉴스라고 신문이라고 하면은 그 중앙지에서 나오는 신문을 그냥 받아보는 입장인데 직접 학생들이 학급 신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2: 네, 이 수업은 사실 조별로 협업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조별로 편집장과 기자 역할을 나누었고요. 신문 기사는 학급에서 했던 일이나 학교에서 했던 행사, 체험 활동 이런 걸 기사로 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나 선생님을 직접 인터뷰하는 꼭지도 있고 또 질문을 친구들이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첫 시간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이거 뭐지 하는 표정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당황스러웠는데 그 회차가 거듭할수록 아이들이 학급신문이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사실 표정 속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학급신문을 잘 만들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 미디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학급신문. 그런데 이제 직접 아이들이 질문지를 만들고 인터뷰를 하고 그런데 이 질문지를 만들고 인터뷰하는 과정에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교육적 기능이 굉장히 들어있잖아요. 생각은 내 생각을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한다라는 그러한 그 대화의 기술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인터뷰할 때 인터뷰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받는 사람의 서로 그 태도 네, 그런 거. 그래서 단순히 학급신문로 만드는 것 이상의 어떤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선생님께서도 이제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신문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혹시 학교에서 이번 미디어 교육은 처음이신가요?
0: 네, 찾아가는 미디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처음이고요.
1: 네.
0: 요즘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워낙 그 이슈가 되다 있다 보니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을 현재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찾아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뭐 한 2시간씩 뭐 4시간씩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 경우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긴 차시에 이렇게 학급 신문도 만들어 보고 미디어 리터러시도 교육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너무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1: 네. 그래서 아이들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 다음에 학교 급식, 학교 신문 만드는 것까지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 볼게요.

0: 네,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 들으셨습니다. 초등학교 우리 친구들이 이 곡을 선곡을 해 줬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어떻게 빌리 진을 이 친구들은 알까 했는데, 역시 음악은 경계가 없다라는 것을 또 한번 우리 친구들이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 송촌 FM 읽어주는 마을 신문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봉소초등학교 6학년 1반 김정석 선생님과 함께 학교 생활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우리 그 6학년 1반 김민지 학생, 이경유 학생, 박규빈 학생, 그리고 조민준 학생과 함께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송촌 FM 마을신문에 나오기는 처음인 거예요. 계속 저희가 매월 읽어주는 마을신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 혹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이 라디오에서 어떤 목소리로 자기 생각들을 전해줄지 굉장히 기대가 저도 됩니다. 자,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가워. 자, 오늘 내 친구가 방송국에 왔는데, 어때요? 방송국에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나 빨리 방송에 가서 라디오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겁나요? 무서워요? 아니면 떨려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우리 아이들, 친구들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줘요.

0: 이상한 마술 같은 게 마력이 있어요. 그냥 앉아 있으면 굉장히 풀려요. 우리 마지막 친구는 되게 재밌어서 할것 같은데. 네,
1: 민준이.
0: 민준인가요?
1: 네네.
0: 네네.
2: 원래 재밌었는데 친구들과 같이 있어서 더 재밌었어요.
0: 네. 앞으로도 남은 방송 끝까지 우리 민준이 학생이 재미를 만들어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혹시 개구쟁이가 아닐 것 같은데, 개구쟁이일 것 같은데, 맞아요?
2: 네.
0: 친구들 맞죠? 제 얘기 맞죠?
2: 네.
1: 망설이는데요.
0: 네, 그런데 가끔 그런 개구쟁이 친구가 학교 분위기도 업 시켜주고 재밌게 우개야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맞나요?
3: 네, 우리 반에서 저기 규빈 학생하고 민준이
0: 네.
3: 학생이 거의 개그를 담당하고 있을
0: 아,
3: 정도로 분위기 메이커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0: 네.
3: 친구들도 재밌게 해주고
0: 네.
3: 우리 반 분위기를 한층 더 올려주는
0: 네.
3: 아주 재미있는 친구들입니다.
0: 네. 그 눈가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오늘 방송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송 출연을 하면서도 새 학생 이제 다른 생각을 했을 것 같긴 한데요. 방금 이제 지금 방송국에 와 있으면서 좀 떨리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는데 편안하게 얘기해 주면 될것 같고요. 우리 학급 신문을 만들었잖아요, 직접. 그래서 이새 학생이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받은 후에 이 학급 신문을 만들었는데 유숙인 편집장님은 아이들과 어떤 과정으로 이 학급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나요?
1: 앞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미디어 리터러시가 왜 필요한지를 사실 저도 하면서 더 느낀 게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하루에 얼마나 사용하나 물어봤더니 상당히 많은 시간을 좀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그러니까 미디어와 뉴스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먼저 살펴봤고요. 그 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실리는지도 함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직접 학교에서 학급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취재도 하고 또 주제도 찾아보고 조별로 기사와 주제를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해보는 이런 과정들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바로 쓰기보다는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인터뷰할 것인지 또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별로 하는 과정에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0: 네. 신문을 만들기 전에 먼저 주제가 있어야
1: 네.
0: 되잖아요. 그리고 그 주제를 정하고 취재 대상과 그것도 취재 대상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러면 그 주제에 맞는 분을 찾아서 취재를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질문까지 준비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 과정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민지 학생은 학급신문에서 어떤 주제나 역할을 맡았나요?
2: 저는 서클 수업에 대한 주제를 맡았고, 역할은 편집점 역할을 맡았습니다.
0: 와, 서클 반의 동호회 활동 말하는 것이죠?
2: 아, 네.
0: 아니, 맞아요? 서클?
3: 네, 서클 모임처럼 해서요. 네,
0: 네.
3: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서로서로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하나의 모둠 형태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그렇습니다.
3: 네.
0: 예. 아, 그리고 편집장 역할을 했는데요. 우리 성촌도 마을 신문 편집장님, 아, 비슷한 역할? 앞으로 혹시 나중에 신문의 방송국에 기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제를 그렇게 서클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2: 원래는 없었는데, 처음에는 할 때, 서클 수업이라는 걸 아직 안 해가지고, 주제가 다른 거였는데, 서클 수업을 하니까 좀더 재밌어진 것 같아가지고, 서클로 주제를 바꿨습니다.
0: 서클로 주제를 바꿨다. 그러면은 주제를 이제 정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준비를 하나요?
2: 주제를 정하면은, 이제 그에 맞는 내용을 써가지고
0: 네.
2: 점검하고 그 다음에 신문 그큰 종이에 썼어요. 저는
0: 자,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머릿속에서 금방 탁탁 떠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내용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찾아서 정리했을까요?
2: 웨이북이라는 기기로
0: 네.
2: 네이버에 서클 수업에 대한 걸 대충 조사하고 그
0: 네.
2: 다음에 저희가 한 거를 다시 생각을 해내서 썼습니다.
0: 네, 그래서 인터넷에 도움을 받아서 그런 주제를 정하고 내용도 확인하는 식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겸우학생에게 좀 물어볼게요. 겸우학생은 학급 신문에서 어떤 주제나 역할을 맡았나요?
2: 저는 인터뷰 기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0: 네.

0: 의사, 오, 기자 역할을? 네.
1: 저희 학교에 계신 영양사 선생님을 인터뷰해서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영양사. 근데 왜 영양사 선생님을 선정했을까요?
1: 영양사 선생님은 되게 경험도 많아 보이시고, 그리고 되게
0: 이제 학교에
1: 잘,
0: 계신
1: 네.
0: 선생님과 다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닦아.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 대상 선정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쵸?
2: 네, 맞습니다. 우리
0: 네.
2: 아이들이 쉬는 시간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또 급식 시간이기
0: 오,
2: 때문에
0: 네네네.
2: 아무래도 우리 영양 선생님의 인기가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 영양 선생님을 인터뷰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메뉴는 어떻게 짜는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실까, 뭐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제를 기사로 만들면 친구들이 어떤 점을 새롭게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3: 겸학생 네.
0: 네.
1: 네. 선생님이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하면서 어려우셨던 일, 그리고 선생님이 겪으셨던 많은 경험을 친구들이 알게 될것 같아가지고.
0: 네. 네, 기자로서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이 궁금한 사항을 기자가 직접 인터뷰해서 함께 나누는 방식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고 아마 영양 선생님도 하고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아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영양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어려웠던 거나 이건 내가 생각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더 걸리네. 좀 어려운 점은 없었을까요?
1: 보기로는 쉬워 보였는데
0: 네.
1: 직접 기사를 쓰려고 하니까 되게 머리가 새하얘지고
0: 네, 맞아요.
1: 많이 어려웠어요.
0: 네. 그래서 우리가 신문 볼때 보면은, 그냥 글 썼나 보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하고 질문지를 만들고 대상을 선정하고 그 어려운 점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겠네요. 그쵸?
1: 네.
0: 네. 자, 그 다음으로 학생은 규빈 학생한테 질문이 들어갈 텐데요. 어떤 주제나 역할을 맡았나요?
4: 저희 조의 주제는 운동회이고 저의 역할은 편집장입니다.
0: 그 조의 편집장이에요. 네네. 자, 그 역할을 맡아보니 실제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4: 조에서 친구들을 이끌고 해야 된다는 것이 좀 느껴졌어요.
0: 네.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죠.
4: 네.
0: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또 다른 하나의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그 조의 리더잖아요. 우리 친구가, 규빈 친구가, 그러면 학교에서 리더는 누구죠?
4: 학교에서는 리더는
0: 네. 반에서
4: 반장.
0: 리더. 반에서 리더.
4: 반장이요.
0: 반장. 그 반장을 또 리더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4: 저희 반 선생님이요.
0: 그렇죠.
3: 그렇죠.
0: 그죠. 아마 조를 리드하면서, 리드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럼 선생님은 어떤 경우 20명, 30명 되는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리더를 해야 하는 또 분이시잖아요.
2: 네.
0: 그러면 선생님이 어려운 점도 혹시 이해했을까요, 우리 규빈이 학생?
4: 네.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0: 와, 큰 결실이었네요.
2: 특히 우리 규빈 학생은 그래도
0: 네.
2: 이런 활동 같은 걸할때
0: 네.
2: 본인이 자신감 있게 먼저 나서서 본인이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구입니다.
0: 네. 그래서 규빈 학생 아마 리더의 자질이 무엇인지 배우는 여러 가지 그 교육 활동을 하게 되네요. 사실은 하나의 주제지만. 자, 그렇고.
3: 민준이도 물어볼까요?
0: 민준이?
3: 네.
0: 민준이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떤 역할과 주제를 맡았나요?
3: 네,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5: 저는
0: 네.
5: 화채를 주제로 했고, 화채를 대한 기사를 쓰는 역할을 했습니다.
0: 화채면은 그 먹는 거 말하는 거예요?
5: 네.
0: 여름이니까 주제로 그걸 선정한 거예요?
5: 네.
0: 그러면 화채는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알아요? 어떤 거
3: 기사에 썼던 걸 봤는데 제가
2: 처음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학급 자치 활동으로 학생들이 회의를 하고 자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7월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의견을 낸 게 화채 만들기였습니다. 오. 그랬는데 그냥 화채 만들기가 아니라 요즘 유행하고 있는 랜덤으로 재료를 가져와서 화채를 만드는 활동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재미를 느꼈던 활동으로 생각해서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각자 나름대로 학생들이 화채에 들어갈 재료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의 생각들이 또 담겨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화채에 들어갈 재료를 왜 가져왔는지 이유도 물어보면은 또 하나 재밌는 스토리가 하체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학급 식문은 원래 이제 혼자 쓰는 글과 좀 다르잖아요. 친구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의견을 나누고 하나의 기사를 정리하는 과정은 좀 어땠나요, 규빈이 학생?
4: 저는 친구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좀 좋았어요.
0: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근데 혼자 할 때 뭐하고 같이 이제 가까워지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하다 보면은 서로 생각이 다를 때도 있었었잖아요. 그런 데는 없었어서 힘든 것은 없었어요?
4: 힘든 것은 사서 선생님과 인터뷰만 내용을 썼는데 우리 반에서 있던 내용 세 개를 써야 돼서 그게 좀 막막했어요.
0: 막막했는데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4: 저희 모둠끼리 얘기를 해서 구역을 네 개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이야기를 다 넣었어요.
0: 역시 또 협업의 큰 장점이 또 거기에서 드러나는군요. 네.
3: 네, 우리 규빈이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편집장과 기자 역할을 좀 충실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6학년 다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한 번 더 말하자면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조별로 돌아다니시면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모습 보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궁합이 참 좋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지 학생이 그 리더십이 대단했거든요. 제가 여러 어투를 봤는데 우리 민지 학생도 한번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땠는지 이 활동하면서. 네.
6: 이 활동을 하면서 학급 신문을 만드는 법을 좀 더 잘 알았고 친구들을 이끌어가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0: 리더의 자질이 보이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리더로서 친구들 이끌어가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그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나와 있는 신문을 보지만 직접 만들어 보고 그 안에 정말 많은 과정들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 방송에서는 다 풀어낼 수 없지만 많은 것들을 그 과정에서 배웠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신문을 만들면서 직접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했는데요. 이제 인터뷰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자, 민지 학생은 누구를 인터뷰하게 되었나요?
6: 저희는 그 체육 선생님을 인터뷰했습니다.
0: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죠. 네. 가장 네, 기다리는 또 기대하는 수업이기도 하고요. 네, 어땠어요?
6: 체육 선생님을 인터뷰하니까 건강에 좋은 습관들도 알려주시고 다양한 거 건강에 대한 거나 자기 몸을 지키는 법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0: 네, 그러면 어떤 질문을 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6: 질문 중에서 지금 직업에 만족하시는지
0: 네
6: 질문을 했었어요.
0: 답변은 어땠어요?
6: 답변이 만족하는데 아이들에게 약간 좀 나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노력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었어요.
0: 네. 그런데 그 질문을 선택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 선생님께 이제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선택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질문?
6: 그 다른 질문 중에서도 그 체육 선생님한테 가장 기억이 남을 제 그거 질문이 그 어떤 그 직업에 만족하시는지일 것 같아서.
0: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체육 시간에는 그야말로 나쁘게 얘기하면 풀어놓는 네. 수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안전하게 체육 수업을 해야 되는데 네. 아이들이 그냥 풀어져 있으니까 또 잘 말을 안 듣기도 하고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인터뷰하는 중에 힘드신 건 없으신지 혹시 물어보기도 하셨을까요? 민작생?
6: 어떤 점이 힘드냐고 네. 물어봤을 때 약간 아이들이 계속 선생님 말을 안 듣고 계속 막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소리를 조금씩 치시는데 네. 그때가 약간 좀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0: 네, 그러니까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더 체육 시간에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터뷰 했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과 그 내용을 공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체육 선생님은 이런 점이 힘들어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또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자,
3: 그 조별로 인터뷰를 좀 만들었잖아요. 제가 사실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 아이들이 그 질문하는 법을 사실은 잘 배우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질문을 그 상대에 맞는 질문을 만드는 이 과정이 쉽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사실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는 과정이 굉장히 깊었던 게 상대방 선생님을 섭외하고 그분에 맞는 질문을 만들고 이 과정이 저는 사실 그 학교 선생님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선생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질문지를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겸우 학생도 질문 되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죠? 네. 얘기 좀 해볼까요? 어떤 사람 인터뷰했고 어떤 질문 했는지.
1: 영양사 선생님 인터뷰를 했고,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지, 가장 뿌듯했던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0: 네, 어떤 답변을 받았어요?
1: 먼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이제 아이들이 왜 맛있는 거 안 주고 건강한 음식만 주냐 하고 이제 뿌듯했던 점은 급식이 맛있었다고 할 때 애들이 맛있었다고 할 때 가장 뿌듯하고 기분이 좋다고 하셨어요.
0: 네. 사실은 맛과 건강한 음식은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구분을 하고 있네요. 네. 맛이 좋은 것은 거기 안에 우리 혀를 조금 혀가 즐거워하는 것과 우리 몸이 좋아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양소 선생님은 다양한 영양소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메뉴를 짜니까 꼭 맛이 없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또 생각이 달라지면 또 맛있게 먹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내 몸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고 하면 또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께서 맛있는 거 맛있었다라는 어떤 평을 해줬을 때 아마 가장 기뻤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 규빈이 학생은요 어땠어요? 누구 인터뷰하고 무엇을 좀 많이 알고 싶었었나요?
4: 저희 모둠은 사서 선생님을 인터뷰했고
0: 네.
4: 가장 궁금했던 거는 초등학생이 읽기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0: 네, 어떤 책인지 혹시 기억나나요?
4: 긴 밤과 해리엇이었습니다.
0: 긴 밤과 해리엇?
4: 네.
0: 어떤 점이 이 책을 초등학생에게 추천한다고 하시던가요? 어떤 점에서? 네.
4: 이 책은 초등학생이 동물원은 과연 사람을 위한 걸까, 동물을 위한 걸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하셨습니다.
0: 네, 맞아요. 혹시 그럼 친구, 규빈이는 아직 안 읽어보지 않았죠?
4: 아, 네.
0: 그럼 여러분 친구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볼 생각은 있나요? 네. 선생님 생각했을 때, 편지형도 마찬가지로, 네네. 동물원, 이게 여러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네, 책인 좋은 것 주제죠. 같아요. 네네. 네. 동물원은 동물에 있어야 되나? 여러분들도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도 그 책을 가지고 아이들과 한번 토론을 해도 좋지 않을까?
2: 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는 네. 이제 긴 밤을 가지고 온책 읽기라고 해서 네. 네, 한 학기 정도 그거를 같이 책을 읽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2학기 때 사실은 긴 밤을 아이들하고 한번 읽어보려고 네. 계획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과연 동물원은 있어야 할까, 있지 말아야 할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들어보는 네.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사자성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은 책을 추천해줬고 또 그걸 또 반영을 해서 2학기에 수업에 넣는다고 하니까 그 또 받아주신 선생님도 더 멋지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 민준이 학생은요?
5: 저희 모둠은 체육 선생님을 인터뷰했습니다.
0: 아, 네네. 특별히 이제 그 우리 민지 학생과 다른 어떤 답변 받은 거 있나요? 다른 질문
3: 혹시 질문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0: 네. 자, 그러면 인터뷰할 때 어땠어요? 이제 이게 그 그냥 학생이 선생님한테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인터뷰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3: 직접 선생님 찾아가서 인터뷰했잖아요. 그때 네. 좀 어땠는지.
0: 기분이 네. 어땠어요? 네.
5: 그때 체육 선생님을 찾아가니까
3: 기억을 더듬고 있습니다. 네.
5: 긴장했어요.
3: 긴장했어요?
0: 네. 그래서 인터뷰는 잘 마친 거죠?
5: 네.
0: 네, 맞아요. 자, 이렇게 쉽지 않아요, 인터뷰가. 그렇죠. 네, 그런데 모든 것은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처음인 거니까, 그래도 처음 어떤 그런 경험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취재했던 인터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에게 이제 그, 좀 공통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해보기 전과 그 다음에 직접 해본 뒤에 기자라는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이 달라졌는지 그죠? 한 번도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뷰하기 전과 후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민지 학생부터 얘기해볼까요?
6: 처음에는 인터뷰를 해볼 그런 자신이 없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뒤에 한 번 더 인터뷰를 갔었는데 그때는 뭐뭐 했었나요? 이렇게 하면서 질문하니까 긴장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말했어요.
0: 네. 그리고 인터뷰를 받는 분도 편안하게 대해주셨죠?
6: 네.
0: 네. 자, 그다음에 경유 학생은요?
1: 처음에 저희가 질문을 만들었을 때 질문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영양사 선생님이께서 이거를 잘 다 말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의 궁금증을 다 풀어줄 수 있게 잘 말해주셔서 좋았습니다.
0: 네. 그리고 그 질문지가 좋으니까 답변도 좋은 거예요. 질문지를 잘 만들면 답변도 좋은 답이 온다라는 거 아마 그것도 배웠을 것 같아요. 우리 규빈 학생은요?
4: 사서 선생님이 저희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해 주셔서 되게 좀 쉬웠어요.
0: 네, 쉬웠어요. 그렇죠. 네. 또 답변을 해주실 분들은 또 적정한 대상을 잘 찾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규빈 학생, 민준 학생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5: 체육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할 때 체육 선생님이 또 좋은 정보를 주셔서 기사를 쓰기 쉬웠어요.
0: 네, 네, 좋은 정보 그것도 맞아. 그러니까 답변이 또 잘 나와야만이 또 기사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내가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인터뷰라는 과정이 종합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질문하는 사람, 받는 사람, 또 어떻게 질문지를 만드는지, 어떻게 접근해서 대화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그 취재 하면서 인터뷰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좀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질문한다는 것에 대해서 수업 시간이라든지 평소에 우리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들을 1, 2학년 때 저학년 때는 정말 많이 손을 들고 자기의 말을 하거든요.
0: 네.
2: 그런데 점점 이제 3, 4학년, 5, 6학년이 되면서 질문하는 횟수와 이런 것들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0: 네.
2: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처음 할 때 아, 내가 평소에 이런 것들 안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못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한 번씩 두 번씩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아, 질문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0: 네, 맞아요. 또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질문하기. 왜냐하면 AI 시대에 있어서 AI가 모든 걸 해결해 주긴 하지만 네,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해야만이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그런 것도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2: 네.
0: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좀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한 것은 질문을 준비하고 또 그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물어볼 게 있는데요. 만약에 다시 인터뷰할 기회가 생긴다면은 다음에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질문을 해보고 싶은지 우리 민지 학생부터 한번 얘기해 줄래요?
4: 다음에 질문을 한다면 저는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0: 왜 그런가요?
4: 교장 선생님을 하게 된 이유는 뭐 어떤 것이고 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0: 네. 또 그런 기회가 있어서 한번 꼭 교장 선생님께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겸유 학생은요?
1: 저는 체육 선생님을 인터뷰하고 싶어요.
0: 체육 선생님 인기가 좋으네요. 네, 어떤 점이요?
1: 제가 체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체육에 대해 관심도 많고 해서 그거에 대해 궁금증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풀고 싶어요.
0: 네. 네, 다른 친구들이 또 인터뷰했지만 또 우리 겸유 학생이 체육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규빈 학생은요?
4: 저는 다음에 보건 선생님과 인터뷰를 해보고 싶어요.
0: 왜요?
4: 앞 다쳐서 오는 학생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걸 인터뷰를 해보고 싶어요.
0: 네, 그렇군요.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민준 학생은요?
5: 저는 담임 선생님을 인터뷰하고 싶어요.
0: 사실은 제가 우리 규빈이까지 얘기 듣고 왜 담임 선생님 얘기 안 나오지 사실 그랬는데 우리 민준 학생 그 얘기를 딱 해줬어.
2: 사실은 그날도 담임 선생님에 대한 인터뷰가 사실 원하는 쪽이 있었는데
0: 네.
2: 이제 저보다는 다른 선생님 먼저 우선 하고 없으면 이제 저를 하려고 했었는데
0: 네.
2: 또 이렇게 또 민준 학생 이야기를 해줬네요.
0: 역시 분위기 메이커 맞아요. 왜 담임 선생님 얘기 안 나오지? 저는 내심 지금 그 걱정하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민준이 학생이 담임 선생님께 뭐가 가장 궁금해요? 여기서 한번 한 가지 질문만 해보면 어떨까요?
5: 저는 담임 선생님이 가장 기쁠 때가 궁금해요.
0: 여기서 그러면 담임 선생님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가요?
2: 제가 이제 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그래도 가장 좀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아 오늘 하루 학교 오는 게 정말 재밌구나 그리고 내일 또 학교 가고 싶구나 이런 말들과 그런 표정들을 할 때가 가장 보람도 느끼고 즐거움을 갖는 것 같습니다.
0: 네, 여러분 잘 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라디오 방송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자, 내 친구는 학교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어느 시간인지 제가 추측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민지 학생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4: 급식 시간이요.
0: 급식 시간, 맞아요. 급식 시간은 밥 먹으러 가면 몇 분 걸려요?
4: 밥 먹으러 가면은, 밥 먹는 것까지요?
0: 네네.
4: 30분?
0: 그렇군요. 나머지 시간은 30분은 또 쉬는 시간이고요.
4: 네.
0: 네. 자, 그러면 교미 학생은요?
1: 저도 점심시간을 항상 기다립니다.
0: 집에서 먹는 밥보다 더 맛있어서 그런 거죠?
1: 집밥이 제일 맛있긴 해요.
0: 엄마 서운하지 않겠네요. 다행이네요. 자, 그 다음에 규빈 학생은요?
4: 저는 아무래도 역시 학교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집에 갈 때. 그럼 집에 가서 뭐예요?
4: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거나.
0: 네.
4: 컴퓨터로 게임을 해요.
0: 그렇죠. 집에 그러면 2시 30분 딱 종 치면 요이 땅 하고 뛰어가가지고 집에 가서 하는 게 게임이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민준이 학생 마지막으로요.
5: 저는 점심시간이
0: 점심시간이요. 아, 모든 학생들이 기다리는 시간, 학교에서 점심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느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나요?
2: 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10분이라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이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무 좋은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지만, 저도 친구들에게 말은 못했지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네. 그때나마 잠시라도 네,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돼서, 저는 네. 그때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훌쩍 흘렀어요. 네. 그래서 이번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진행해 주시는 편집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네. 아이들과 어떠셨나요?
3: 사실 5개 학교 아이들이 다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약간씩 수준차도 나기도 하고 그 학교의 분위기라는 것도 사실 무시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완주 지역은 제가 4년차 지금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처음이었거든요. 완주는 좀 멀긴 했지만 되게 궁금증이 있었어요. 공서초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교육률이 되게 높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을 하고 왔었는데 선생님하고 아이들의 궁합이 잘 맞는 학급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 눈빛도 봐주시고 또 아이들하고 그 눈높이에서 수업 진행하시고 또 이 교육에 들어와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디어 니트러스를 떠나서 사실은 같이 호흡하는 이 과정이 아이들 성장을 돕는 데 가장 큰 힘이 되겠구나 그 생각 들었고요. 또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그 좋은 뉴스나 가짜 뉴스나 이런 걸 구분을 하는 방법들을 같이 나누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협업하고 또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그 과정이 저는 참 뿌듯했습니다.
0: 네, 자 학교에 그서 요즘 사실은 참 학교 교사에 대해서 또 학생들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각각 학교에서 그 교사에 대해서 또는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이야기도 또 참 많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라는 게 이제 소비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이제 소비가 되는데 또 우리 봉소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과 깊은 어떤 관계에서 훌륭한 교육들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이야기 들으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거의 다 흘러서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할 텐데 오늘 다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이제?
6: 네.
0: 네. 이제 긴장 풀렸죠.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끝날 시간이 돼버렸네. 네. 자 오늘 멀리도 그 봉동에서 여기 스튜디오에까지 나와주신 우리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친구와 함께 웃고 선생님과 함께 배우는 학교 생활이 오래도록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봉소초등학교 김정석 선생님, 김민지, 이경우, 백규빈, 조민준 학생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유수경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송촌 FM 읽어주는 마을 신문 진행의 남진숙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마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덥습니다. 23일은 대서, 그리고 25일 토요일은 중복입니다. 대서는 이름 그대로 큰 더위가 찾아오는 때이고, 중복은 삼복더위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날입니다. 달력 속 절기만 봐도 지금 우리가 여름의 가장 뜨거운 구간을 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침부터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잠깐 밖에 나갔다 와도 온몸에 땀이 맺힙니다. 밤이 되어도 식지 않는 열기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위를 무조건 참고 버티기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갈증이 나기 전 틈틈이 물을 마시고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고 잠깐이라도 그늘과 시원한 공간에서 쉬어가면 좋을 것 같죠? 예전에는 복날이면 몸을 보하는 음식을 챙겨 먹으며 더위를 견뎠는데요. 꼭 특별한 음식이 아니더라도 제때 식사하고 충분히 쉬고 또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역시 여름을 건강하게 건너는 좋은 방법이겠죠. 오늘도 덥네요 라는 말 뒤에 그래도 괜찮으세요 라는 마음을 하나 더 보태는 하루. 더위에 지친 여러분의 일상에 잠시 시원한 그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구상호 라디오 전주원 지금 시작합니다. Just begun to get a share of this world's delight. 첫 곡입니다. 온앤오프 여름 속.

네, FM 93.5MHz 구상원 라디오 전주원 182번째 방송, 저는 최성원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원앤오프 여름 속 듣고 왔습니다. 아, 이 한여름에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덥다라기보다는 오늘 날씨는 정말 뜨겁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그런 날씨인데요. 그래서 이런 더위에는 정말 지치기 쉬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덥고 뜨겁고 지치지만 그래도 이 여름만이 주는 그런 활기와 설렘이 있죠. 아마 다음 주부터는 뭐 여름 휴가들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요. 뭐 여름 뜨거운 여름이지만 또 시원한 계곡, 또 여름 바다, 여름 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그런 추억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노래처럼 이 뜨거운 여름 속으로 시원하게 뛰어들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23일 목요일은 대서였죠. 이름 그대로 큰 더위가 찾아오는 때인데요. 옛말에 대서에는 여름 염소뿔도 녹는다고 했을 만큼 1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한 시기로 여겨졌습니다. 이 무렵의 무더위는 조선시대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 더위가 쇠라도 녹일 것 같다라고 적었고, 삼복더위가 심한 날에는 섬 전체가 찌는 듯해서 사람이 견디기 힘들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마 섬이어서 더 습한 그런 기운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뭐 수백 년 전에도 이 한여름의 더위는 결코 견디기 쉬운 날씨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여름이 주는 선물도 있습니다. 햇볕이 강하고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이 수박과 복숭아 같은 여름 과일의 단맛도 깊어진다고 하는데요. 시원하게 잘 익은 과일 한 조각이 어쩌면 조상들이 즐겼던 가장 자연스러운 여름 보양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이번 주말은 중복이죠? 꼭 특별한 보양식을 먹지 않더라도 제때 식사하고 물을 자주 마시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잠시 일을 쉬고 멈춰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여러분만의 중복 음식은 또 어떤 건지요? 여러분들 많이들 즐겨서 드시는 음식 있으면 한번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훈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훈은 매주 1회 매주 금요일 오전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935 라디오 전주호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주 시민 기록관이 여름방학을 맞아서요. 시민들이 전주의 기록을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전주 시민 기록관 신혜견 관장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그리고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네,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하루도 시간이 지나면 한 장의 기록이 되겠죠? 그런데 요즘 날씨가 남기는 기록을 보면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유럽에서는 지난 6월 서유럽의 기온이 관측 이래 가장 높았고 뭐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는 40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가뭄 속에 대형 산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뉴스로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면에 또 유럽 한쪽의 발칸반도에서는 폭염 뒤에 갑작스러운 우박과 강한 폭풍이 찾아왔고 또 다뉴브강과 라인강 일부 구간은 수위가 크게 낮아져서 선박 운항과 농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선 뜨겁고 불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갑작스러운 폭우와 우박도 쏟아지고 기후위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 기후위기가 단순히 뭐 여름이 조금 더 더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이 계절의 질서가 흔들리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몇 해 전부터 이 짧아진 봄과 가을, 그리고 이른 폭염, 뭐 열대야 한꺼번에 쏟아지는 집중호우를 반복해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무더운 날에는 냉방이 필요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충분히 이용해야 하죠. 다만 사용하지 않는 조명과 전원을 끄고 일회용품을 조금 덜 쓰고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작은 선택도 우리 일상에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뭐 사람이 우리가 또 너무 한나대는 하더라도 뭐 저녁에는 뭐 열대야 뭐 취침 모드로 해서 좀 중간에 끌 수도 있고요. 뭐 창문 열고 또 환기를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또 아끼는 그런 실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뭐 기후위기의 책임을 개인의 실천에만 맡겨서는 안 되겠죠. 도시에는 더 많은 나무와 그늘이 필요하고 폭염에 취약한 이웃을 보호하는 공간과 제도 그리고 에너지와 자원을 덜 낭비하는 그런 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펼쳐볼 여름의 그 한 페이지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더 뜨겁고 위험했던 여름으로 기록될지 아니면 늦지 않게 변화를 시작한 시간으로 남을지 그 기록은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쓰고 있습니다. 기록은 지나간 시간을 보관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하게 하는 일이기도 한데요. 잠시 후에는 전주시민기록관 신의견 관장 전화로 연결해서요. 전주의 과거와 또 이 시민들의 일상을 직접 만나보는 또 여름방학 기록 체험 프로그램에 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것들, 기록들, 우리가 지켜올 환경은 아주 멀리 있는 자연만은 또 아닐 것 같습니다. 집 앞에 나무 한 그루와 동네 공원, 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과 시원한 바람도 모두 우리의 소중한 환경인데요. 이런 소중한 평범한 환경들이 또 오래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범한 오후의 풍경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라면서 노래 한곡 듣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요,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입니다.

0: 네, 페퍼톤스 공원 여행 듣고 왔습니다. 집 근처에 공원들이 많이 있어서 이 더운 날에도 또 시원하게 쉴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이라고 하면 우리 흔히들 오래된 문서나 역사책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간직한 사진 한 장, 편지 한 통, 오래 사용한 물건에도 한 사람의 시간과 지역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전주 시민 기록관이 여름 방학을 맞아서요. 시민들이 전주의 기록을 보고 듣고 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과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시민 기록관 신혜견 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관장님 반갑습니다. 전주 시민 기록관 제가 방송에서 몇번 이렇게 소식 같은 거 전해드리고 지나가다 살짝 보긴 했는데
1: 네.
0: 잘 모르겠습니다. 전주 시민 기록관이 어떤 곳인지 아직 방문해 보지 못한 그런 청취자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전주 시민 기록관은 시민들의 삶이 담긴 민간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면서 또 공유까지 하는 공간입니다. 거창한 역사책에는 사실 나오지 않는 그 시민 개개인의 소소한 일상, 그리고 추억을 우리 전주의 귀중한 기록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과 목소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전화 연결한 것은 이번에 7월 24일, 그러니까 오늘부터네요. 오늘부터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그 전주 시민 기록관 세대 공감 기록 체험 함께 만나요. 전주의 기록이 궁금합니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된 어떤 배경과 취지는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1: 네, 이번 프로그램은 전주 시민기록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기록이 소중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이걸 조금 더 쉽고 또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친숙했던 물건들이 있지요. 이걸 이제 보통 생활 박물류라고 이제 하는데요. 또 물건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기만 봤던 그 전주의 풍경들도 변화가 있는데요. 이런 변천사를 좀 만나볼 수 있도록 기획을 했고, 특히 이번 여름방학에는 또 전주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전 세대가 기록을 매개로 해서 소통도 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전주가 참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또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오래전의 전주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에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네. 또 포스터를 보니까 이 시크릿 수장고 탐방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데요. 시민들이 평소에는 쉽게 볼수 없는 그런 공간일 건데, 수장고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감춰두는 뭐 그런 공간인 것
1: 그렇죠.
0: 같은데, 이 수장고에서는 어떤 기록과 자료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1: 네, 방금 질문해 주신 거와 같이 저희가 수장고는 수집한 기록물들을 관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0: 네네.
1: 평소에는 공개를 할 수도 없고 이제 제가 쉽게 보여드리지 않는데
0: 네네.
1: 이번 프로그램 기간에는 직접 견학을 할수 있고요.
0: 네네.
1: 또 보관 중인

0: 할수 있습니다.
1: 네네, 그렇군요. 평소에 볼수 없었던 곳이니까 이번 기회에 가서 보면 좋은 그런 기회가 될것 같네요. 네네. 또 보니까 뭐 네트워크 테크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술 뭐 이런 테크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어떤 옛날 기계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1: 네네.
0: 혹시 타자기로 문서를 작성해 보셨을까요?
1: 제가 많이 쓰진 않았는데 그 타자기가 끝날 때쯤 타자기하고 이렇게 컴퓨터를 지날 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몇번 이렇게 뭐랄까 실험 삼아서 해보긴 했습니다.
0: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저희가 타자기가 있고요. 또
1: 네네.
0: 타자기를 실제 써볼 수 있습니다.
1: 네네네.
0: 그리고 공중전화, 우리 지금은 사실 공중전화에 동전 넣어서 누군가에게 연락할 일이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1: 없죠.
0: 공중전화 이렇게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또 전화번호부 책이 있고, 우리 추억의 LP는 아주 잘 아실 것 같은데,
1: 네네.
0: LP도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과거의 기록 매체들을
1: 네네.
0: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기록물 이름을 가지고 빙고 게임을 할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꼭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전화번호부. 오라버니 예전에 그 노란색 뭐 그때도 있었고 그
0: 오, 기억이 하시는군요.
1: 네네네 그 넘겨가면서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뭐 백투더 전주라는 프로그램도 있던데 뭐 이름만 들어도 전주의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주의 옛 모습을 만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0: 이제 지금까지는 수장고나 저희 전시된 기록물을 아날로그적으로 봤다고 하면은,
1: 네네.
0: 백투더 전주는 디지털 역사 여행이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스크린을 통해서 전주의 옛 모습을 그냥 사진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AI 기술로 복원을 해서 영상 콘텐츠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 네네.
0: 한 편의 그 짧은 영화 동영상을 보듯이 관람을 할수 있고요.
1: 네.
0: 예를 하나 제가 살짝 이렇게 드려보자면 일제강점기에 전주 우편국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는 행인이 있는데요.
1: 네네.
0: 그 행인이 실제 움직이는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1: 네네. 과거의 사진 속에 그들을 좀더 실감나게 또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네. 또뭐 기억 더하기 기록 공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여기에서는 뭐 시민들이 직접 무언가를 만들고 기록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 같은데 참여자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가 이제 기록으로 남기려면 사실 기억을 또 잘해야 되고
1: 그렇죠.
0: 뭔가에 남겨놔야 하는데, 이 기억 더하기 기록 공방은 이제 크게는 세 가지 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요즘에 혹시 카페나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 가시면 AI 즉석 카메라라고 해서 영수증처럼 인출되는 그 인증사진기가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그런 기록관에 왔던 추억을 인증할 수 있는 AI 즉석 카메라로 사진을 한번 찍을 거고요.
1: 네네.
0: 그 다음에는 직접 만들어보는 나만의 키캡이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DIY 시간이라고 해서 이 키캡에 자기가 원하는 그 키캡을 골라서 기념품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체험한 기록관에 그 소회를 적어서 저희가 기억 기부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기부함에 보관도 할수 있고, 혹시 원하시면 결과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1: 네. 그런 기록들을 단순히 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내가 가서 체험했던 것들이 또 하나의 기록이 되는 그런 또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0: 맞습니다.
1: 네네. 그 전주 시민기록관 시대 공감 기록 체험은 세대에 따라서 좀 느끼는 재미가 좀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나 청소년, 그리고 부모 세대와 어르신들이 각각 어떤 부분을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0: 사실 지금까지는 되게 옛날 저희가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중장년층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다녀가셨는데요. 간혹 이제 어린이들이 오면 좀 색다른 반응들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타자기를 보면 타자기라고 부르지 않고, 이거 옛날 키보드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그 제가 경험들이 있어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사실 경험하지 못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1: 네네.
0: 전주의 과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또
1: 네네.
0: 우리가 사실상 미래로만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아마 이 체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길 바라고요. 또 부모 세대나 어르신들에게는 새록새록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지요.
1: 네네.
0: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 그땐 그랬지라는 소회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을 더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1: 네네. 저도 그런 그.

0: 추억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 뭐,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그 어떤 세대 공감이 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록이라고 하면 행정문서나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우리가 흔히 보통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하지만 시민 개인의 사진이나 일기, 편지, 뭐 생활용품도 지역의 기록이 될수 있는 건가요?
1: 네, 질문에 답이 다 들어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기록관 이름이 시민기록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 개인의 일상기록, 또 생활용품, 이런 것들은 사실상은 공식 행정문서가 다 담을 수가 없고, 그러나 당시의 생생한 삶과 문화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민간 기록물이라는 취지로 시민기록관의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개인의 기록이 모여서 전주의 진짜 역사가 완성된다가 저희 시민기록관의 비전입니다.
0: 저희가 보통 이렇게 이사 갈 때나 어디 갈때 짐을 할때 옛날 것들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잘,
1: 가장 먼저 버리죠.
0: 잘 찾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 전주 시민 기록관에는 시민들이 기증한 기록물도 보관돼 있을 텐데 그동안 수집한 자료 가운데 뭐 전주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거나 특별히 기억에 남는 기록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저희가 현재 수집한 그 기록물의 양이 9,141점입니다. 그래서 9,000여 점을 기록관에 오셔도 한꺼번에 다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 하나를 소개한다고 하면은, 아까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 전주 종합경기장을 지을 때 실제 건설을 했던 그 감독관,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셨죠. 그분이 163장으로 건설 첫날부터 마무리까지를 기록해서 담은 앨범이 있어요.
0: 오, 대단하네요.
1: 근데 앨범들이 사실은 만약에 지금까지 보존이 안 됐으면 그냥 우리가 신문 기사나 어떤 다른 기억 속에만 남아 있는데 실제 그 앨범들을 볼수 있어서 소개를 오시면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개국한 지한 2년 좀 넘었는데요. 저희도 기록을 잘 남겨서 이게 좀 오래 보관됐으면 좋겠습니다.
1: 응원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린이가 참여할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1: 아니요, 어린이 동반하셔도 부담 없이 어린이만 와도 저희가 가능하고요. 대신에 저희가 공간이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고 내실 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명 이내로 소그룹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가족 단위로 4명이 오셔도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0: 그럼 미리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1: 네, 아무래도 사전 예약을 해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재미있게 운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요. 참여 신청은 저희 전주 시민기록관 전화번호가 281-2934번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281에
1: 2934번입니다.
0: 2934번. 281에 2934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시민기록관 전화번호 알려주셨는데, 위치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 뭐 이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희 시민기록관은 덕진구 인유동에 위치해 있고요. 지리적으로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안골 사거리와 기린 초등학교 중간쯤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에 문을 열어서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대중교통 이용 방법은 저희 시민기록관 이름이 들어있는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편하게 바로 앞이니까 하차하시자마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주차는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이용하시는데, 현재는 아시다시피 오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 점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 시민들과 이 청취자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
1: 이번 그 세대공감 기록 체험은 어린이, 노인, 뭐할것 없이 전 세대가 함께 기록의 가치를 한번 몸소 느껴보자라는 취지에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서 저희 전주 시민기록관에서 특별하고 즐거운 기록문화 체험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많은 분들이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 저희가 공동체 라디오가 시민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나 일상을 기록하는 그런 또 매개체여서, 전주 시민 기록관이 굉장히 친근하고 또 궁금합니다.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서 시민 기록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초대해 주시면 제가 반갑게 응하겠습니다.
0: 네, 제가 한번 시간해서 다음 달 8월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전주 시민 기록관 신혜경 관장님 모셔서 전화 연결해서 전주 시민 기록관이 여름 방학을 맞아서 시민들이 전주의 기록을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누시드 폴 바람 같은 노래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여러분들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 오늘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가 청년들의 정서 안정과 마음 회복을 돕는 전주형 청년 마음치유 상담 프로그램 청춘 와락 8월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8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완산구 현무 1길에 있는 청년 이음 전주에서 총 4차례 진행됩니다. 첫 시간에는 새로운 경험과 도전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는 리스트업을 만들기가 진행되고, 두 번째 시간에는 드림캐쳐를 만들며 마음의 안정과 소망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아로마 인사이트 카드와 에센셜 오일 시향, 타로 카드를 활용해서 현재의 심리 상태와 내면의 욕구를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이혼안사 월행인을 만들며 복잡한 생각을 비우고 정서적 이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과정은 1대1 심리 상담 한 차례와 공예를 활용한 마음 치유 프로그램 세 차례로 구성되고, 네 차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8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선착순 10명을 모집합니다. 장가비는 무료이고요.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한 차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로 안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청년활력과 전화 063-281-876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기점놀이 전수관이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주 기점놀이 공연과 전통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완산구 세내로에 있는 전주 기접놀이 전수관 개동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추석 연휴에는 9월 24일과 26일에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참가자들은 전주 기접놀이에 대한 소개와 공연을 관람한 뒤 장구와 북, 소고를 연주하고 길을 직접 다뤄보는 체험에 참여합니다. 체험을 마친 뒤에는 참가자와 전수관 단원들이 함께하는 합동 공연도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5세 이상 어린이를 포함한 전주 시민과 관광객으로 회차별 선착순 30명 안팎을 모집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신청은 홍보물의 정보 문의를 이용하거나 전화 또는 현장에서 할 수 있으며, 참여가 확정된 신청자에게는 개별 문자로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 기접놀이 전수관 전화 063-225-0505번 또는 050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민기록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기록체험 프로그램 함께 만나요 전주의 기록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주시민기록관에서 진행되고요. 참가자들은 전주의 역사와 시민들의 일상을 담은 다양한 기록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평소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록물 보존 공간을 둘러보는 시크릿 수장고 탐방과 옛날 기록 재생 기기를 직접 경험하는 레트로 테크 체험, 전주의 과거 모습을 만나는 백투더 전주 등입니다. 또 자신의 기억을 기록으로 표현해보는 기억더하기 기록 공방과 세대별 생화 문화를 살펴보는 시대공감 기록체험도 마련됩니다. 참여 대상은 전주지역 아동과 청소년뿐 아니라 여름 휴가철 전주를 방문한 가족 단위 여행객과 기록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는 전화로 사전 예약해야 하며, 장소는 전주시 덕진구 견원로에 있는 전주시민기록관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전주시민기록관 전화 063-281-293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름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친수쉼터가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8월 17일까지 전주 공예품 전시관 오목대 전통정원에 물과 그늘, 휴식 공간을 갖춘 여름철 친수쉼터를 마련합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매 시간 50분간 운영한 뒤에 10분간 휴식합니다. 쉼터에는 물을 채운 인공 연못을 비롯해 대형 그늘막과 의자, 냉풍기 등이 설치됩니다. 인공 잔디와 캐릭터 조형물, 대형 풍선으로 꾸민 여름 포토존도 운영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7월 25일에는 풍선 공연,
26일과 8월 1일에는 혼성듀오의 버스킹 공연이 열립니다. 이어 비눗방울 공연과 한궁체험, 풍선 공연 등이 8월 17일까지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폭우나 태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문화정책과 전화 063-281-222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즈 여름 한 조각

네, 러블리즈 여름 한 조각 듣고 왔습니다. 여름 한 조각, 아, 표현이 참 좋네요. 네, 계속해서 전주의 다양한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여름방학 특강은 8월 23일까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비롯한 12개 시립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어린이와 청소년 640여 명으로 책을 읽고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22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꽃심도서관의 그림책과 함께하는 바다 액자 만들기, 서신도서관의 책 읽으며 꼼지락 꼼지락, 효자도서관의 수박수영장 스토리테라리움, 금암도서관의 유리 액세서리 만들기 등입니다. 또 8월 8일에는 꽃심도서관의 청소년 전용 공간 우주로 1216에서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지역 예술작가와 함께하는 창작 워크숍이 열립니다. 완산도서관에서는 도서관 견학과 사서 작가와의 만남, 여름 독서 캠핑 등도 진행됩니다. 프로그램별 운영 날짜와 모집 대상은 서로 다르고요. 참여 신청은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에 프로그램 접수 신청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이나 각 프로그램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역을 이용하시는 분들, 전주역 증축공사에 따라서요, 기존 전면 주차장 운영이 중단되고 후면 주차장이 새롭게 개방된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7월 27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주역 전면 주차장 운영을 중지하고요. 모두 382면 규모의 후면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후면 주차장은 동부대로에서 진입도로와 장제길을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는 선상 연결 통로를 통해서 전주역 열차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주차장 위치가 기존과 달라지는 만큼 전주역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출발 전에 진입 경로를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교통정책과 전화 063-281-2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민미디어센터가 2026 전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와 주민 모임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지역과 공동체의 이야기를 영상이나 라디오 콘텐츠로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 단체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모임입니다. 선정된 단체는 심사를 거쳐 단체별로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의 제작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제작 콘텐츠는 각 단체와 모임의 특성을 살려 전주와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 신청서와 단체, 모임 소개서,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서식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아서 작성한 뒤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전화 063-282-794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문화재단이 전주의 한지산업과 문화를 담은 기록물을 찾고 있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8월 28일까지 제1회 전주 한지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전주 한지 문화축제와 관련된 기록자료 또는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 2020년 이전에 생산된 실물 기록물이어야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작성한 뒤에 실물 기록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9회 전주 독서대전을 앞두고 시민 공모전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 한병문화관과 완판군 문화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9회 독서대전과 연계해 독후화와 독후감, 인스타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분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책 독후화 부문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독후감 부문, 그리고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서대전 홍보 인스타툰 부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 또는 도서관 산업과 063-230-18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으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그런 대서를 지났고 또 중복을 앞둔 한여름의 날씨 한가운데 있습니다. 뜨거운 날씨죠. 한낮에 무리한 외출과 야외 활동은 피하시고요. 물도 자주 챙겨 드시고 가족과 이웃의 안부도 한 번 더 살펴주시는 그런 주말이 되었으면 하네요.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으로는 장범준 여름밤의 오 사랑의 멜로디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935 라디오 전주원이었고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책한 권이 하루를 바꾸고 문장 하나가 마음을 바꾸는 시간. 모카의 문장들 진행을 맡은 모카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7월도 어느새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햇살은 뜨겁지만 창문을 스치는 바람에는 잠시 숨을 돌리게 하는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계절에는 마음도 자주 지치곤 합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더워지고, 말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그런 순간을 조용히 어루만져 주는 책입니다. 바로 슬픈 세상의 깊은 말. 이 책은 거창한 위로나 정답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따뜻한 시선 하나를 건네는 책입니다. 오늘은 책이 전하는 메시지를 따라 우리의 하루를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슬픈 세상의 깊은 말을 읽으면서 감동이 계속 밀려오는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간 부분에서 세월호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다행히도 차에서 읽고 있었던 터라 혼자서 마음껏 울면서 그들을 많이 생각하기도 했고요.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과 슬픔으로 연대할 수 있음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들도 알지 못하는 저만의 위로를, 애도를 혼자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바빠서 생각하지 못했을 그런 일들을 독서를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낭망하고 좌절이 될때 책을 통해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생각나는 내용들이 있다면, 바닷가에서 낚시를 할때 사용하는 찌를 만들면서 치의 무게를 제로로 만든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그 속의 재료인 나무와 납을 서로서로 0으로 만들어 바닷물 위에 둥둥 뜨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작가가 던지는 질문, 인간관계에도 서로 제로가 되긴 할수 없을까? 인간관계의 무게도 서로 제로가 되게 할순 없을까? 라고 물었을 때, 찌를 만든 주인공이 아내가 힘들 때는 낚시를 나가지 않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이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져주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인용한 너의 누이가 나의 누이가 되고 너의 늑대가 나의 늑대가 되고라는 그런 비슷한 문장이 있어요. 너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그 문장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 문장을 인용한 책, 세상, 슬픈 세상의 깊은 말 안에서 이 문장이 들어가 있는 이 책, 보이지 않는 도시들, 이 책을 제가 사기도 했습니다. 슬픈 세상의 깊은 말은 제가 세 번째 지금 독서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읽었을 때랑 줄친 부분이 같더라고요. 한 번, 두 번은 제가 책을 구입해서 읽었고 줄을 그어 놨었는데요. 세 번째로 읽을 때는 친구 책을 빌려서 읽었어요. 그때 그 책은 줄이 전혀 그어져 있지 않은 책이었는데, 제가 읽으면서 줄을 그었을 때, 그 전에 글을 그었던 것들을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더라고요. 제 눈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이 책, 슬픈 세상의 깊은 말, 여러분에게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슬프고 막막해 보였던 하루를 힘을 내어서 살아갈 그런 단어, 그런 말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의 그말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을 읽은 목화의 독후감을 시작으로 목화의 문장들, 슬픈 세상의 깊은 말과 닿았던 내용들을 함께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픈 세상의 기쁜 말. 이 책 속의 문장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괜찮다는 말보다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큰 위로가 된다. 마음은 강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쉬어야 다시 강해진다.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하루가 있다. 슬픔은 약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다. 웃지 못하는 날도 삶은 계속된다. 나를 미워하는 시간을 줄이면 세상이 조금 넓어진다. 완벽보다 따뜻함이 오래 기억된다. 오늘의 속도가 내 인생의 속도는 아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계절은 우리를 기다려준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위로를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로는 따뜻한 차 한 잔, 짧은 안부, 조용히 들어주는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스스로에게는 가장 인색한 말을 건네곤 합니다. 괜찮아. 오늘도 충분히 잘했어. 이렇게 말해주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보게 하는 10개의 문장을 나눠보겠습니다. 마음에도 계절이 있다. 봄을 기다리는 겨울이 길어질 뿐이다. 포기하고 싶은 날에도 내일은 조용히 찾아온다. 누군가를 이해하는 일은 끝까지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행복은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하루 속에 숨어 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도 아프지 않게 되는 날이 온다. 비교는 나를 작게 만들고 감사는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모든 인연이 오래갈 필요는 없다. 짧은 만남도 삶을 바꾼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나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가끔은 멈추는 용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된다. 내가 나를 믿어주는 순간, 세상도 조금씩 달라 보인다. 여러분은 오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셨나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정작 내 마음을 다독이는 일에는 서툴 때가 많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가장 애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도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가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네, 노래 잘 들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고 있는 책은 슬픈 세상의 깊은 말입니다. 삶은 늘 기쁜 일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슬픔이 찾아오고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운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또 10개의 문장 슬픈 세상의 깊은 말에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견뎌낸 하루는 누구에게도 작지 않다. 희망은 큰 기적보다 작은 기대에서 자란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보다 사랑할 때 더 깊이 성장한다. 내가 건넨 친절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눈물이 흐른 자리에 이해가 자라고 이해가 자란 자리에 따뜻함이 머문다. 오늘의 쉼은 내일을 위한 게으름이 아니라 삶을 위한 준비다. 누군가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아도 나만의 계절은 찾아온다. 좋은 말은 오래 기억되지 않아도 오래 마음에 남는다. 세상이 조금 차갑게 느껴지는 날에는 먼저 나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보자. 이 문장들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한 사람의 하루를, 때로는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늦어도 괜찮고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세요. 여름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릅니다. 그 넓은 하늘처럼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여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책 슬픈 세상의 기쁜 말,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와닿았던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고 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발견하는데 비슷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슬픈 세상의 기쁜 말에서 나오는 한 어부 이야기인데요.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하는 어부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보육원에서 살았고 친척이 하나도 없었고 살아계시던 할머니 한 분도 자기가 다른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닐 때 돌아가셨고 본인은 그 사실을 몰랐고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시기에 그 계기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와서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평생을 어부로 살았대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 어부가 회를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물고기 눈을 보면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대요. 그 초롱초롱한 그 눈망울의 물고기를 보고 있으면 그저 자신을 먹여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고되고 고된 바다 일을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다는데요. 그것은 배 위에서 예쁜 달을 봤을 때라고 해요. 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 가지 책을 비슷한 시기에 읽으면서 저 역시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없이 작아지는 저를 발견합니다. 평소에도 정말 인간의 목숨은 개미 목숨 같지 않나, 파리 목숨 같지 않나, 정말 티끌 같은 존재인데,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너무 욕심부리고 살지 말자, 너무 미워하면서 살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정말 감성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독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문장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슬픈 세상에서 기쁨이 되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물건이나 말 혹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뉴욕의 9.11 쌍둥이 건물 테러 이야기도 이 작가가 같이 썼는데요. 거기에서 또 와닿았던 이야기들이 내가 슬프지만 내가 슬펐으니 너도 슬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슬펐어.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 슬픔이 나에게서 끝났으면 좋겠어. 너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줄게. 라는 이 문장들이 정말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저는 용기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던지지 못할 때도 있고 용기가 없어서 누군가가 힘을 필요로 할 때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마음속으로만 응원을 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것도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담대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주는 의인들의 존재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용기가 조금 생기기도 하긴 해요. 독서를 통해서, 문장들을 통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아직 아주 조금의 움직임이라도 0.5도라도 1도라도 1초라도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화의 문장들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슬픈 세상의 깊은 말이 전하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삶을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중 어떤 말은 금세 잊어버리고 어떤 말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야기와 문장들이 오래 기억되기보다 필요할 때 문득 떠오르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7월입니다. 물도 자주 마시고 잠시라도 그늘에서 쉬어가며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카의 문장들, 저는 모카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책과 좋은 음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5: 하나, 둘, 셋, 넷. 시베리아.

0: 네, 1,500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든 보호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먹냥 상담소입니다. 저는 11년차 견주 소미언니 별디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수의사 우디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니, 소개가
1: 네.
0: 보통 이런 프로그램 하면은 일관되게 진행을 하거든요. 맨날
1: 네.
0: 맨날 바뀌시는 것 같아요.
1: 아, 저.
0: 뭐 우리 동네 수의사 했다가 뭐 네, 김정우 수의사 이렇게 하다가 맘대로 하시는 우리 우디 모시고 오늘도 즐거운 이야기, 수의학 정보들 나눠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장마도 시작이 됐고,
1: 너무 더워요.
0: 네, 여름철이 되면 동물병원 진료실이 유독 이것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어진다고 들었어요. 우디, 제가 이렇게 살짝 힌트를 던졌는데, 주제는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1: 네. 아마 앞에 멘트만 듣고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여름철 되면 이제 온도도 올라가고,
0: 네.
1: 습도도 엄청 올라가면서 그 아이들의 방어벽이 이제 무너지는 계절인데, 피부질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준비했습니다.
0: 맞아요. 여름이 되면 아이들이 온종일 그 다리를 발발 떨면서 몸을 긁거나 발가락 이렇게 찹찹 핥아대는
1: 네.
0: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밤잠을 설친다는 사연이 정말 많이 올라오거든요. 저도 많이 느꼈고 많은 보호자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왜 유독 여름에만 이런 피부병이 좀 심해지는 느낌이 들까요?
1: 털로 덮여 있는 아이들의 피부 구조 때문인데요. 고온 다습한 여름 날씨가 털 속에 이제 습기를 가두어가지고 거대한 온실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온실 속에서 평소에는 얌전하던 이제 균들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면서 감염을 일으킵니다.
0: 네,
1: 네.
0: 온실 속의 균들이라 밖에서 묻어오는 그 나쁜 세균들이 털 안에 있다가 증식을 하는 건가? 아니면
1: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요. 보통 이제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온다기보다는 평상시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공존하던 세균들, 그리고 곰팡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농핏증 일으키는 이제 포도상구균 이런 것들인데요.
0: 네.
1: 습도가 높아지면은 이 세균들이 엄청 증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피부를 갉아먹고 고름과 딱지를 만들고 이렇습니다.
0: 원래 그몸 안에 있던 균들이 환경이 바뀌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1: 맞아요. 그리고 이런 세균들도 있고, 또, 아마 아실 텐데, 그, 쿰쿰한 냄새
0: 아,
1: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발냄새.
1: 꼬린내. 약간 요런 거. 요런 것들도 이제 여름철에 이제 문제를 좀 일으키는 애들이에요.
0: 근데 되게 귀엽잖아요. 그 냄새 자체가.
1: 맞아요. 저도 약간
0: 큐트한 스멜.
1: 저도 좋아하기는
0: 네네.
1: 하는데, 근데,
0: 그것도 균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1: 맞아요. 말라세치아라고 하는 효모균, 곰팡이균 때문에 이제 나는 냄새인데, 조금 있으면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제 약간 이렇게 여름철 덥고 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기름져지고 했을 때, 심각한 이제 문제를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0: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심각한 문제인지 뒤쪽에서 설명을 해주시겠고. 근데 그 보호자분들은 아이가 긁으면 일단 집에서 목욕을 더 자주 씻기게 되기도 하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죠? 가려워하니까. 그, 저희 머리 안 감으면
1: 응,
0: 가렵듯이,
1: 그래도 많이
0: 얘가 안
1: 생기고.
0: 씻어서 가렵나? 이런 생각에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샴푸를 자주 해주면 균들이 좀 씻겨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1: 청결하게 이제 해주시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0: 네네.
1: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약용 샴푸 사용하시면 더 좋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무작정 목욕 횟수만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않고요. 그 안에 털 속까지 좀 바짝 말려주는 게좀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안 그러면 이제 균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꼴이 되니까 그런 거죠?
1: 맞아요. 거기 안에서 이제 더 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0: 그러면 그 사람이 쓰는 샴푸나 사람이 쓰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이게 고급 샴푸도 쓰니까
1: 그쵸.
0: 가려움에 바르는 연고 같은 거 이런 것도
1: 가끔 있으시긴 해요.
0: 궁금하긴 해요. 발라도 되지 않을까?
1: 근데 이제 뭐 바르려고 해서 바르시는 것 같지는 않고
0: 네.
1: 이제 당장 이제
0: 급하니까.
1: 급해가지고 뭐 일회성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사람 피부하고는 조금 달라서 사람용을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피부를 더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0: 그러면 함부로 내가 이렇게 발라줬다가 더
1: 네.
0: 큰 병을 키울 수도 있겠네요.
1: 맞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강아지 고양이들도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 들어있는 연고나 이런 것들도 사용하는데 이제 사람 거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덧나서 오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0: 그 여름철 뭐 감염성 피부염은 뭐 어떤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죠. 앞에서 말했던 세균 곰팡이.
0: 네. 그리고 또 있나요?
1: 그쵸. 기생충 있습니다. 찐득이.
0: 찐득이. 쫀득이 아니고 진득이입니다. 진득이.
1: 네. 사투리인가요, 이거?
0: 네, 그런 것 같아요. 사투리가 조금 진드기. 나오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진드기. 진드기가 대표적인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1: 네, 진드기도 이제 감염성 원인 중에 한 축이죠.
0: 그러면은, 그, 아까 세균 곰팡이와 뭐 이 기생충.
1: 네.
0: 똑같이 이제 다 가렵고.
1: 맞아요.
0: 붉어지고 이런 건 똑같을 텐데 어떻게 네. 구분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1: 보통 이제 그 현미경으로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그 피부에 있는 그런 각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뜯어가지고 그 유리에다가 이제 도마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확대해가지고 현미경으로 확인하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0: 오,
1: 그 동그란 세균도 보이고요.
0: 구균.
1: 그쵸. 길쭉한 간균 이런 것도 보이고 걔네들보다 좀 사이즈가 큰 효모. 말라세치아도 보여요. 그리고 이제 기생충 중에서 좀 뭐 진드기 앞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제 뭐 모낭충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걔네들도 이렇게 잘 있을 때 잘 해가지고 도마를 만들어서 보면 감별해낼 수 있습니다.
0: 네, 겉보기에는 똑같은 피지나 딱지 같아도 현미경 속에서 보면은 범인의 정체에 따라서
1: 그쵸,
0: 치료법도
1: 그쵸.
0: 180도 달라지는 거겠네요.
1: 맞아요. 세균은 항생제 사용하셔야 되고 곰팡이는 이제 항진균제 그다음에 당연히 기생충은 이제 기생충약을 써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잘 맞지가 않으면 치료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0: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여름철에 높은 온도와 습도가 어떻게 정상균들을 폭군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네. 왜 짐작이 아닌 도말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범인을 잡아야 하는지 그 감염성 피부염의 원리까지 파헤쳐봤습니다.
1: 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기여가지고
0: 네네.
1: 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또 가볍게 그럴 수 있어라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와서 좀 정확하게 좀 진단을 좀 받고 그 진단에 맞게 치료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근데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우리가 피부 질환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경각심을 좀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더 상세한 이야기 친절하게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앞에서는요, 세균과 곰팡이 같은 여름철 감염성 피부염의 원인과 진단법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이번 주제는 보호자들이 아주 흔하게 겪으면서도 또 가장 어려워하는,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아토피와 알레르기라고요. 와,
1: 아토피,
0: 어렵죠.
1: 알러지. 앞에서 다룬 이제 피부 염증은 이제 감염성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균, 곰팡이, 뭐 기생충 이런 것들. 그리고 약을 잘 사용하고 관리를 잘 해주시면 또 단기간에 이제 개선이 되는 부분인데,
0: 네.
1: 이런 아토피나 알러지, 알레르기 이런 것들은 면역계와 관련된 질환이라서 사실 치료가 된다기보다는 이제 관리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0: 그렇죠. 막 사람도 뭐
1: 그쵸?
0: 아토피나
1: 맞아요.
0: 알레르기 있으면
1: 네.
0: 꾸준히 그냥 평생 가는 거잖아요. 뭐
1: 맞아요.
0: 3살이 있었으면 80살까지.
1: 맞아요. 조심해서,
0: 네.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섞어 쓰잖아요. 아토피가 뭐 알레르기나
1: 예.
0: 이렇게
1: 그쵸,
0: 되기도 하고.
1: 그쵸. 예.
0: 거기서는 확실히 나뉘는 거죠?
1: 보통 이제 저희가 알러지, 그러니까 알레르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먹는 거, 식이 알러지, 먹는 거에 의해서 생기는 걸 보통 그렇게 말하고요.
0: 네네.
1: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는 이제 아토피라고 보통 얘기를 하긴 합니다.
0: 환경이네, 환경.
1: 네, 그죠. 그래서 그냥 식이 알러지, 그 다음에 환경 아토피.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0: 식이 알러지, 환경 아토피.
1: 네.
0: 오, 그렇게 들으니까 또 이해가 쉽네요. 원인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1: 먹어서
0: 먹어서
1: 들어가느냐.
0: 들어가느냐, 아니면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서
1: 그쵸.
0: 접촉하느냐, 이 차이이네요.
1: 네네네. 식이 알러지는 생각해 보시면 사실 안 먹으면 되기는 하죠. 알러지를 일으킬 만한 이제 그런 요인들을 먹지 않으면 제한해주고 하면은 조금 쉽게 또 어찌 보면 좀 쉽게
0: 좀
1: 차단할,
0: 가라앉는 거죠.
1: 그것만 잘 관리해주시면 조금 쉽게 가라앉혀서 이제 관리를 할수 있는데 이제 환경 아토피가 좀 까다롭긴 하죠.
0: 그죠?
1: 찾기도
0: 뭐,
1: 어렵고,
0: 맞아요. 꽃가루 날린다고 산책을 안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죠?
1: 맞아요.
0: 진먼지 진드기는 내 눈에도 안 보이는 거니까.
1: 맞아요.
0: 이게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될까?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좀 막막하지 않을까 싶고. 그럼 내 아이가 겪는 가려움증이 아토피인지 아니면 먹는 음식 때문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이것도 검사가 있죠?
1: 검사가 있는데요. 검사로 사실은 진단하지는 않고요. 약간 보조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가려워하는 부위나 이런 가려움증이 생기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0: 네네.
1: 계절성이 좀 있다거나.
0: 꽃가루면 뭐
1: 그쵸,
0: 봄.
1: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계절성을 타고 있으면, 아, 먹는 것보다는 약간 환경일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0: 네.
1: 생각이 좀 들고, 계절성이 좀 없이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간지러워하면 이 친구가 뭔가 잘못 먹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좀 유추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아토피, 알러지 같은 경우는 생기는 양상이 비슷하기는 한데, 입 주변이나 항문 주위에 조금 더 아무래도 먹으니까,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유독 염증이 더 심하다 그러면 먹는 거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요. 이거 뭐라고 하죠? 너구리.
1: 뭐, 빨간 안경. 네.
0: 그쵸. 뭐라고, 빨간 안경 뭐라고 하셨는데? 그
1: 그냥,
0: 용어가 있잖아요.
1: 용어보다는 그냥 안경 쓴 것처럼, 네.
0: 이렇게 안경 쓴 것처럼 붉어지고.
1: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환경 아토피도 그렇고, 몸식 알러지도 그렇고, 눈 주위 이렇게.
0: 눈 주위는 더 올라올 수
1: 그쵸.
0: 있구나.
1: 근데 이게 거의 비슷하긴 해요, 사실. 근데 이제 입 주변에 머슬 있는 부분이나 그 항문 주위에 이렇게 좀 심한 애들이 약간,
0: 시기에 가능성이 높다.
1: 그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거죠.
0: 그러면 시기 알러지가 의심될 때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게 아마 먹는 거 바꾸는 거잖아요. 주로 먹는 사료, 이런 것들 바꾸는 노력들을 하실 텐데
1: 네, 맞아요.
0: 가수분의 사료 먹이면 되는 거죠?
1: 그쵸. 가수분해 되어 있는 사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잘게 잘게 잘게 쪼개 놓은 사료를 먹이는 건데,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알러지가 올라오는 그 기전이 뭔가 예를 들어서 닭고기를 먹었다. 그럼
0: 네.
1: 몸에서 이제 닭고기를 인지하거든요. 아, 닭고기가 들어왔다. 이제 가렵다. 이런 느낌인데, 가수분해를 해서 싹 쪼개 놓으면,
0: 그게 닭고기인지 인지를 못하나?
1: 그쵸. 이건지 저건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원리로 먹는 거를 이제 가수분해 사료를 먹음으로써 도움을 줄수 있는 거죠.
0: 전 사실 가수분의 사료, 가수분의 뭐 간식 뭐 이런 거 많이 써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먹이면서도 사실 가수분해가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아 가수분해가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무조건 닭고기가 들어있으면 아무리 가수분해라도 안 먹이거든요.
1: 근데 이제 엄밀히 또 들어가 보면 안 먹이시는 게 맞긴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닭고기 알러지가 있는 거를 확실하게 알았다. 근데 닭고기를 베이스로 한 잘게 쪼개놓은 가수분해 되어 있는 사료를 먹이면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균치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거라서 가수분해를 이렇게 해놨을 때 평균치보다 작은 알갱이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큰 알갱이도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예민하고 민감한 친구들은 이제 가수분해가 좀 덜 된 것들이 들어오면서 가려울 수 있죠. 아무리 가수분해 사료를 먹는다 하더라도.
0: 아 그렇구나.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해서 브랜드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스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가수분해 사료를 먹어서 만약에 가려움증이 좀 안 가라는 라고 하면 이제 환경 아토피구나라고 딱 결정 짓는다기보다는 또 다른 브랜드의 다른 원료로 되어 있는 거를 한번 먹여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해요.
0: 저희가 사료도 얘기했지만 간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료 네. 뭐 아무리 가수분해되고 뭐 우리 아이한테 알러지 있는 그런 것들을 빼고 난 사료라고 하더라도 간식을 또 잘못 네. 먹이면은 네. 사료를 잘 골라서 먹인 보람이 없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다들 잘 아셔가지고 이제 네. 잘 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료를 가수분해 사료를 먹이세요라고 했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 가수분해 사료를 먹으면 좋은 거구나라고 하고 기존에 먹던 대로 간식을 먹으면서 그 사료를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0: 그렇죠.
1: 네. 당연히. 근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가수분해 사료를 처방식을 먹을 때는 그 처방식하고 물만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로 뭐 간식을 이것저것 먹게 되면 비싼 돈 주고 먹는 처방식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단호한 식단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환경적 요인으로 생긴 아토피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 궁금해졌거든요. 평생 뭐 긁는 고통을 참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1: 맞아요. 이제 그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서는 혈액 검사 있죠. 아토피 네네. 혈액 검사.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좀 비싸기도 하잖아요. 그 검사가 비싼 거를 해도 몇 개 못 찾긴 해요.
0: 오.
1: 뭐 50개? 몇 개 안 돼요.
0: 근데 그거 다 찾는다고 해도 어떻게 조심하냐고.
1: 아, 그것도 맞죠. 찾았는데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제거를 못할 수도 있죠.
0: 그렇죠.
1: 네, 만약에 꽃가루 뭐 나왔는데 소나무 뭐 송진 뭐 가루 이런 것도 나왔는데 그걸 제거할 수는 없죠. 솔직히.
0: 우리는 그런 데 가서 살아야 돼. 그 무균실.
1: 맞아요.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식물이 없는 다른 외국으로 네, 가서 살거나 그쵸. 사실 방법이 없을 수도 있긴 한데요. 네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을 수는 없으니까
0: 그쵸.
1: 이제 그런 보조적인 검사를 해서 한번 찾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못 찾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있을 순 없잖아요. 가려우니까.
0: 네네.
1: 그래서 약을 먹죠. 약 주사를 맞거나.
0: 스테로이드 약을 먹잖아요.
1: 맞아요. 초반에는 이제 뭐 반응성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0: 저 오래 못 먹잖아요. 맞아요. 간에 무리를 주니까.
1: 맞아요. 장기 복용하고 그러면 간에도 무리가 가고요. 뒤에서 나오는 얘기겠지만 의인성 쿠싱 같은 거 호르몬 질환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되게 좋은 약으로 사용해 볼 수 있지만 바꾸죠. 아토피 약을 먹이거나 아토피 주사를 맞거나.
0: 알러지를 저희 소미 같은 경우에도
1: 맞아요.
0: 주사로 다스리고 있잖아요.
1: 네.
0: 뭐 좀 심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맞추고 좀 안심하면 네. 두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맞추면 확실히 그 가려움이 덜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덜 긁으니까 신경이 덜 쓰이고 삶의 질이 올라가고.
1: 그렇죠. 아기도 이제 좋잖아요.
0: 맞아요.
1: 가려워가지고 계속 거기에 신경 쓰고 탈탈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뭐 이러다가 이제 주사 맞고 관리하면서 좀 편안하게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0: 그렇죠.
1: 삶의 질이 올라가고. 올려서
0: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게.
1: 맞아요. 완치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하시는 것처럼 처방식도 먹고 주사도 맞고 그다음에 감염성 원인도 이제 계속 뭐 약육 샴푸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관리하셔야 됩니다.
0: 아, 순식간에 뭐 아토피와 뭐 알러지의 차이점, 단백질 쪽에서 만든 그
1: 가수분해
0: 사료, 간식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치료법, 약 네. 치료법이랑 주사 치료법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봤네요.
1: 맞아요. 거기 얘기 이제 들어가면 더 깊긴 한데
0: 네.
1: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뭔가 이제 아이들마다 약간의 이제 전체 큰 틀은 있지만 아이들마다 적용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사료만 바꿔도 괜찮고 어떤 친구는 주사 맞으면 또 도움이 되는 애들이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아토피 알러지가 있지만 또 감염성 원인만 조금 컨트롤 해주면은 또 삶의 질이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주치 하고
0: 그죠.
1: 상의해보시면 좋을 것
0: 가장
1: 같아요.
0: 중요한 게뭐 주치의랑 상의를 하고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아닐까 싶다.
1: 네네.
0: 네. 이제 앞에서 조금 짚었던 거 조금 더 깊게 들어갈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 관련된 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1: 간단하게 한번 뭐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0: 네. 알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1: 네.
0: 11년 차고.
1: 그쵸, 그쵸.
0: 네. 1년 차도 있을 테니까.
1: 근데 이제 다들 뭐 사람한테도 이제 많이 얘기를 듣잖아요.
0: 네.
1: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있다. 막 이렇게 되게 좋은 약이면서도 또 되게 무서운 약이기도 해요. 스테로이드 자체가. 양날의 검 같은 느낌입니다.
0: 그럼 양날의 검이라고 하셨는데 우선 이 스테로이드가 피부병 치료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에 그렇게 좋다, 좋은 약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자주 쓰이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1: 일단은 막 이제 급성으로 막 올라와가지고 가렵고 막 힘들고 이럴 때 사용을 했을 때 되게 강력하게 소염 작용과 이제 염증을 좀 빨리 완화시켜줘가지고 가려워서 힘든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개선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좋은 약이에요.
0: 근데 아이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막 피가 날 정도로 막
1: 그쵸.
0: 긁고 있어. 그러면은 가장
1: 바로,
0: 효과적으로
1: 네, 하루,
0: 빠르게
1: 네.
0: 이게 진정시켜줄 수 있는 게 스테로이드 치료법이다.
1: 그죠. 하루 이틀 안에 이제 그거를 싹 눌러주는 되게 좋은 약이다.
0: 하루 이틀? 그것도 안 걸릴 것 같아요.
1: 맞아요. 한 번만 먹어도
0: 네네.
1: 또몇 시간 지나면 바로 또 괜찮아지는 경우도
0: 네,
1: 있고.
0: 저도 이제 그 약물 주사로 관리하기 전에 스테로이드 약을 가려울 때마다 한 번씩 먹였거든요. 근데 못 보겠으니까
1: 그죠,
0: 먹였는데
1: 그죠.
0: 금방 증상이 가라앉더라고요.
1: 마음이 편안해지죠.
0: 네, 마음이 편안해지고 한 시간? 소미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은데 소미
1: 네.
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이고 솔직히 뭐한 시간? 네, 이후부터 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좋은 약이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1: 하지만 좋은 약일수록
0: 장기간 쓰면 힘들
1: 그죠.
0: 수가
1: 네,
0: 있다.
1: 부작용도 엄청 클수 있다.
0: 그쵸, 그쵸. 어떤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 있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호르몬계.
1: 호르몬 질환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초기 부작용들은 아마 먹여보셔가지고 아마 느끼셨을 텐데 물을 엄청 먹잖아요.
0: 맞아요. 물을 많이 먹어요.
1: 오줌을 또 많이 싸죠.
0: 네.
1: 이런 걸잘 가렸던 친구인데도 오줌 실수, 소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0: 오.
1: 그런 애들도 있어요.
0: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물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1: 네.
0: 있어요.
1: 그리고 밥도 많이 먹어요.
0: 근데 뭐
1: 아 근데
0: 항상
1: 소민은 밥을 많이 먹어서
0: 많이 먹어가지고,
1: 모르실 수도 있는데
0: 몰랐어요. 유독 배가 고파가지고,
1: 네.
0: 보챘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 맞아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또 살도 찔 수도 있고 그래서
0: 아, 그래서
1: 이런
0: 찐 건가?
1: 그런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작용들도 있고요. 이게 이제 지속이 되면 이제 막 근육이 늘어짐, 뭐 헐떡임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러다가 이제 쿠싱이라고 하는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의인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죠.
0: 외형적인 그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1: 그죠. 근데 근육이 이제 오랫동안 먹어서 생기는 건데 근육도 이제 늘어지고 배도 이렇게 처지게 되고 털도 빠지고 오히려 피부도 더안 좋아지고.
0: 오, 피부가 안 좋아지면 피부 장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1: 네. 피부, 그 스테로이드를 이제 장기 복용을 하면은 피부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런 성분들의 이제 합성을 좀 방해하고 얇아지고.
0: 오.
1: 그래서 이제 막 혈관도 더 엄청 잘 보이고 찢어지기도 해요. 본 적은 사실 없는데 교과서에서도 보면은 진짜 뭔가 약간 그 수박 같은 거,
0: 네.
1: 호박 같은 거 썩으면
0: 네.
1: 이게 짓물러지는
0: 네.
1: 그런 느낌으로 피부가 이렇게
0: 왜? 진짜요?
1: 찢어져 버린.
0: 충격적인데요,
1: 네.
0: 아주. 저도 그런 케이스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1: 거의 보긴 어렵죠.
0: 그렇죠. 그렇게까지 스테로이드를
1: 먹이기도
0: 먹이기도
1: 쉽지 않고.
0: 힘들고
1: 그쵸.
0: 그런 케이스도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오히려 뭐 피부병 고치려고 먹었던 약이 피부를
1: 네.
0: 망치는, 약하게 만드는 그런 게 돼버리네요.
1: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약이라서 쓸 때는 확실하게 써야 되지만 이게 약간 마음의 안도감을 위해서 가랑비에 옷 젖는 느낌으로 계속 쓰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0: 한 번씩 먹이는 건 괜찮죠?
1: 간헐적인 거는 괜찮죠. 오히려 이제 삶의 질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아이들한테는 절대 비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그런 주사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아토피 약을 이제 먹이셔야죠.
0: 그러니까 당장 너무 힘들 때 긴급 역할로 119처럼 그렇게 네. 써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짧게.
0: 안전한 용량으로.
1: 안전한 용량으로 쓰시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천천히 줄여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갑자기 딱 끊었을 때 이제 반

0: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뭐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네. 사실 모르시는 분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 요즘에 그냥 그 있잖아요. 우리 똑똑한 친구 GPT도 그렇고 사실 수의사님 앞에 놓고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우리 아이가 뭔가 아플 때
0: 근데 다들 그렇게 하세요.
1: 근데 우리 아기가 뭐 이렇게 증상이 있는데 이거 뭐 같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려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0: 맞아요. 근데 다들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이제 병원에 오셔서도 이제 왜냐면 그게 이걸 병원에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1: 고민되는 지점이죠.
0: 근데 이제 전화를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또 전화를 주면 또 이제 뭐랄까 좀 방해되고 그럴까봐
1: 네 그렇죠.
0: GPT에다가 이제 물어봐가지고 하고 아 이거 가야 되는구나 하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1: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구나 이런 거 좀 객관적인 시선에서
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쵸. 그래도 약간의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쳐보고 오시는 것도 좋지만 근데 그걸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1: 와가지고
0: 이상한 얘기 하는 경우도 그쵸? 많아요.
1: 수의사님 앞에 와가지고 아 저희 네. 아이 쿠신 같아요. GPT가 그랬거든요.
0: 아 맞아요.
1: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수의사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좀 언짢으실 수도 있고.
0: 저는 뭐 그러진 않습니다. 워낙 이제 뭐 옛날에 그런 AI 없었을 때도 네네. 네이버나 뭐 이런 유명한 검색 사이트에서 네네. 많이 찾아보고 오시고 그 얘기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1: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죠.
0: 어쩔 수 없죠. 근데 왜냐면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막 어디 병원 갈 때 찾아보잖아요. 네. 아무래도
1: 맞아.
0: 뭘까
1: 내 증상에 대해서 나 지금 다리가 저리고
0: 맞아.
1: 와, 이런 증상을 검색해볼 수밖에 없으니까
0: 맞아요. 아 여기가 좀 아픈데
1: 맞아
0: 뭐, 여기가 아프면 뭐가 문제가 있나? 일단 조금 찾아보고 가니까
1: 근데 그렇게 찾았던 정보가 맞았던 적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0: 맞아 저도 그래요
1: 그러니까 좀 알고 오면 좋긴 한데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더 관찰해서 오는 게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방금 약간 소름 돋았어. 맞아요. 그런 거를 조금 더 잘 정리해서 오시면 이제 맞아요. 저희가 보기가 좀 더 좋죠.
1: 영상도 찍고.
0: 맞아요.
1: 아, 아주 소름 돋네.
0: 저 약간 소름 돋았습니다.
1: 네, 진행하시죠.
0: 네. 스테로이드 내용은,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뭐 약간 요새 운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1: 네네.
0: 헬스.
1: 아, 그죠.
0: 약물 많이 꽂고 네네네. 이런 내용들도 많이 네네. 이제 SNS나 이런 데서도 얘기 많이 듣고, 이제 그런 부작용 때문에 사람들도 이렇게 단명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들이 막 나오고 하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게 근데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이 스테로이드 맞아요, 약물에 맞아요. 대해서. 잘 쓰면 굉장한 맞아요. 도움이 되는 약인데 이게 너무 안 좋은 이미지로 그 분들에 의해서 많이 네. 알게 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0: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수의사 선생님들도 스테로이드를 진짜 약간 극혐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예 그러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잘 쓰면 좋은 약이다.
1: 뭐 쓰임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쓰이느냐.
0: 그래서 스테로이드 내용은 이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요?
1: 네네네. 네. 그럼 다음
0: 다음은 이제 지금 앞에서 피부 질환에 대해서 이제 감염성, 세균, 곰팡이, 뭐 기생충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아토피 알러지 얘기도 잠깐 하면서 주사나 약물들 얘기 조금 하고 스테로이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피부병 있는 게 호르몬 질환들이에요.
1: 우리 아까 호르몬 질환 잠깐 스쳐갔는데.
0: 그죠. 좀 막 다 연결이 네네네. 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털 빠지고, 이런 것들. 피부도 좀 안 좋아지고.
1: 아, 피부가 안 좋아지면서 털이 빠지는 거예요? 털이 빠지면서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0: 같은 거겠죠.
1: 아니, 달기 먼저냐, 그런 거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어떤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가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거고
0: 이게 호르몬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냥 몸의 균형이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튼튼해야 될 피부 장벽들도 망가지는 거죠. 뭐 털 같은 경우는 이게 주기적으로 사이클을 돌면서 이렇게 자라나고 빠지고 이 사이클 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균형이 무너지면서 사이클을 못 돌거나 하면 이제 탈모가 생기고 그렇죠? 피부가 안 좋아지고 장벽이 약해지니까 감염성 원인에 취약해지고 피부 질환 중에서 한 축을 또 담당하고 있는 게 이런 호르몬 질환들입니다.
1: 이게 보호자들은 털갈이다라고 그냥 무심코 넘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조금 되게 특이하게 생기긴 했어요.
1: 뭐 빠지는 모양이? 아니면 털이 빠지는 모양이? 부위가?

0: 뭐가?
1: 뭐, 다,
0: 어, 다, 다.
1: 네, 전부 다. 약간, 예를 들어서, 이제 빠지는 모양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는, 꼬리털 빠짐.
0: 오? 그래요?
1: 그래서 레테일이라고도,
0: 오.
1: 약간, 쥐꼬리?
0: 아.
1: 좀 특이하잖아요, 그런 거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의심해 볼수 있죠. 근데 물론, 이제 그 모양만 보고, 호르몬 질환이 있겠다라고는 평가하기는 어렵고, 혈액 검사도 하고, 이제 뭐, 영상 검사도 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진단을 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상한데?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특이 부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0: 근데 모든 뭐 질환이 그렇지만 노령견일수록 이 몸의 밸런스, 피부의 밸런스가 무너지기가 쉬울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예, 그럴 때좀더잘 걸리겠죠, 당연히.
1: 그죠. 이제 호발 연령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방금 되게 이제 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기본적인 피부 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져서 감염도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밸런스도 깨지니까 이제 호르몬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이게 털이 뭐 쥐꼬리 탈모 뭐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1: 네네.
0: 정도로 털이 빠지기 전에
1: 네.
0: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있나?
1: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모양만 가지고는 진단은 안 되고, 이제 검사는 이제 혈액검사로 진행하죠. 그래서 뭐 스테로이드 때문에 얘기했던 그런 쿠싱,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는 그거를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ACTH 뭐 자극검사라든지, 뭐 LDDST 검사라든지, 조금,
0: 어렵네요.
1: 약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사실 병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0: 네.
1: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 이거는 조금 익숙하기도 하잖아요.
0: 그쵸,
1: 사람들도
0: 그쵸, 여기 갑상선.
1: 갑상선 저하증, 뭐 항진증 이런. 그래서 그 갑상선 그 호르몬 검사 진행해가지고 확인해 볼 수는 있어요.
0: 그렇게 하면은 빨리 발견할수록 그 탈모 막을 수 있을까요?
1: 이거는 이제 호르몬이 망가져가지고 생기는 탈모들이니까 그걸 찾아내서 균형을 맞춰주면 이제 몇달 지나면 털이 다시 나겠죠. 근데 이제 빨리 발견한다? 이거는
0: 어려울 것 같기도
1: 어려울 것
0: 해요.
1: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털이 빠지고 이러면 이미 진행이 된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사실 아무 증상이 없는데 호르몬 검사를 또 비싸잖아요? 그 검사를 계속 할
0: 맞아.
1: 이유도 사실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런 털 빠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차근차근 감염성 원인, 뭐 아토피 알러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이제 호르몬 검사도 꼭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비용이 좀 있어서 가끔 이제 원치 않으시는 경우들도 좀 있긴 한데, 그리고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검사를 원하셔서 했는데 나왔어요. 털이 막 빠지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약을 타러 안 오시더라고. 검티?
0: 검지?
1: 그러니까
0: 검사하고 뛴다, 검지.
1: 진단이 나와서, 그럼 약 뭐, 먹어야 되잖아.
0: 그러네.
1: 근데 검사를 해서, 검사까지 원하셔서 해서, 진단이 나왔는데, 그 뒤로 약을 타러 안 오시더라고.
0: 뭐야?
1: 그래서, 아, 다른 병원에서 약을 타시나 보다. 약간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0: 수의사님들도 고충이 많다.
1: 아니, 그러니까 검사를 아예 안 한다고 하셨으면,
0: 그렇죠. 그럴
1: 그렇지.
0: 수 있어.
1: 라고
0: 비용이
1: 하는데,
0: 있으니까. 근데 검사를
1: 비용까지 다 주고, 검사까지 하고,
0: 약을 안 타러 온다?
1: 갑상선
0: 뭘까?
1: 저하증이에요.
0: 아,
1: 이제 약
0: 그러면은
1: 타러
0: 그
1: 오세요.
0: 전에 그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병원 두세 군데 병원 쇼핑 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걸 수도 있겠다.
1: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은 그렇게
0: 네,
1: 생각했어요.
0: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1: 진단은 여기서 했고,
0: 네.
1: 약은 이제 저기
0: 네.
1: 가서.
0: 뭐가 마음에 안 드시게 했구만. 우리
1: 저요?
0: 수의사님이.
1: 그럴 수도.
0: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보호자 입장에서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죠. 수의사님 못 믿는다 이거보다는 그냥 두세 군데 더 돌아다니면 조금 더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1: 저는
0: 생각하시는 것
1: 그것도
0: 같아요.
1: 좋은 것 같아요. 한 곳만 다니는 것보다는 여기도 저기도.
0: 기분 상할까 봐 제가 오늘
1: 아니에요, 저는.
0: 덮어드리느라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 아닙니다.
0: 제가 어디까지 했더라?
1: 그러니까.
0: 어디까지 했죠? 그럼 그 약을 타러 안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1: 네.
0: 약으로 치료를 보통 하시는 건가요? 치료법이 어떻게 되나요?
1: 이제 이 호르몬 균형 맞춰주는 거죠. 앞에서는 뭐 세균, 곰팡이 이런 거를 잡는 약을 써서 해야 피부가 낫는 거고, 아토피 알러지는 사료를 먹거나 이제 뭐 주사나 약을 먹어야 관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호르몬 질환 때문에 생긴 피부 질환은 피부에다가 연고를 바른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라 호르몬을 정상화시켜야 이제 다시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니까요. 호르몬 약을 먹어야겠죠. 근데
0: 그럼
1: 이것도
0: 평생 먹어야 되는 거예요?
1: 거의 평생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아니면 털 나기 시작하면은 끊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 끊으면 다시 이제 다시 보자. 호르몬이 다시 균형이 불균형이 되면서 다시 또 털이 네, 빠질 수 있어요. 호르몬도 진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0: 그렇죠. 사람도 한번 이렇게 호르몬 균형이 이렇게 망가지면은 되찾기가 참 힘들잖아요. 맞아요. 균형을. 어쨌든 이렇게 그 털 빠짐 문제를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고 어떤 그냥 가벼운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방치를 한다면 아이들이 내장 장기까지 좀 손상되면서 힘든 노년을 보낼 수 있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근데 빨리 오시긴 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니까.
0: 피부는 아무래도. 피부는, 네. 피부는 맨날 이렇게 만지잖아요. 이게.
1: 맞아.
0: 뭘 할 때 만지고.
1: 맞아요.
0: 아, 최근에 보셨어요? 만진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김연아 선수 있잖아요.
1: 피겨?
0: 네. 네네. 김연아 선수가 자기 반려견을 발로 이렇게 쓰다듬는 영상을 인스타에 올렸대요.
1: 발가락으로?
0: 네. 어. 근데 그게 엄청난 이렇게 지탄을 받았다고
1: 왜요?
0: 하더라고. 발로 언니. 만졌다고.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발 씻었다고 오. 해명을 했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니 저도 발로 만지거든요, 솜이.
1: 그쵸. 발로 이게
0: 발 깨끗하면 만져도 되지 않나? 내가 가지잖아.
1: 요새는 이제 되게 여러 가지로 다 불편하신 분들도 많아서.
0: 아, 나 이러다 공격받는 거 아니에요?
1: 전 아니에요. 발로 왜 만져?
0: 그렇게 이렇게 자주 만지니까 피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잘 깨달을 수 있겠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 애정을 주는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아닌가?
1: 아니 발로 만질 수 있지.
0: 만질 수 있죠. 얼마나 보드라운데.
1: 그렇죠.
0: 그 느낌이 좋거든요. 다음 진도 가시죠. 네. 나가시죠.
1: 그래서 이제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호르몬 질환 얘기도 한 것 같고요.
0: 네.
1: 다음에는 거의 마지막이긴 한데요.
0: 네.
1: 뭐가 생기는 거죠.
0: 뭐가
1: 없어야
0: 생긴다?
1: 되는 피부에.
0: 피부 없어야 질환. 되는?
1: 네. 종양. 종양.
0: 지방종. 뾰루지.
1: 뭐, 그쵸. 그런 네.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잠깐 살짝.
0: 좋아요. 얘기하고. 좋습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1: 네.

0: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 앞에서 많은 얘기 살펴봤고, 이번에는 피부에 뭐가 나는 거.
1: 그쵸.
0: 단순한 뭐 뾰루지, 뭐 쥐젖 이런 건줄 알고, 손눈을 뗐다가 큰일 날수 있는 무서운 피부 악성 종양,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이게 제가 요즘엔 진짜 가장,
1: 고민이에요?
0: 예! 네, 소미가 이제 나이가
1: 점점
0: 드니까
1: 나이가 오니까.
0: 하나씩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나하나 검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짜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제 고민인데,
1: 맞아요. 저도 근데 항상 같은 고민을 해요. 왜냐면 나이가 이제 점차 많아지면
0: 네.
1: 당연히 뭐가 계속 생기는데
0: 맞아요.
1: 그거를 생긴다고 맨날 검사하고 맨날 떼고 할 수가
0: 그쵸,
1: 없어가지고.
0: 그쵸.
1: 근데 검사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0: 그러니까
1: 이게
0: 저는
1: 항상 저도 딜레마.
0: 고민이에요.
1: 그래서 같이 보호자님하고 고민을 하긴 하는데, 근데
0: 예.
1: 보호자님이 고민이 더 많죠.
0: 그쵸, 그쵸.
1: 저는 이제 해달라고 하는 대로 이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정은 이제 또 보호자님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0: 근데 이게 저도 맨날 검사를 하자주의인데, 이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1: 그쵸.
0: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1: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좀 비침습적인? 그러니까 이제 아기도 별로 안 힘든 검사라고 하면 사실 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검사를 하려면 아시다시피
0: 새침?
1: 새침 바늘로 찔러보거나 수술적으로 거기를 떼가지고 조직 검사를 보내는 약간 되게 좀 침습적인
0: 아프지.
1: 그런 검사라서 이게 막 생길 때마다 하면
0: 그쵸, 그쵸.
1: 다 못한다는 거죠. 아기도 힘들고 솔직히.
0: 맞아. 보는 보호자도 힘들겠지만 강아지들이 너무 힘드니까
1: 그쵸.
0: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작았을 때
1: 네.
0: 한번 손으로
1: 네.
0: 짜준 적이 있거든요.
1: 네.
0: 그게 지금 엄청 위험한 행동이었다라는 느낌이 오는데 맞죠?
1: 그쵸. 근데 뭐, 당연히 대부분은 짜서 짜지는 것들 크게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가끔 이제 모양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또,
0: 맞아, 맞아.
1: 악성인데 양성처럼 생긴 경우도 있잖아. 그럼 그거 짜고 막 그러면 또더 건드려버리는 이제 효과를
0: 종양이 날
1: 주니까.
0: 건드려 하면서 이제 막 커지는 거지. 무섭게.
1: 맞아요.
0: 무서워.
1: 맞아요. 이거 진짜 좀 무섭긴 합니다.
0: 그러니까 이게 그 양성 뭐 악성 뭐 이렇게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0: 종류를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제 크게는 그냥 양성 종양? 뭐, 부피만 차지하는 거죠. 크게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0: 네.
1: 그런 것들이 있고, 악성은 잘 아시죠? 암, 장기로
0: 진짜
1: 넘어가고,
0: 나쁜 놈.
1: 막 이렇게 수명을 갉아먹는
0: 네.
1: 그런. 근데 그렇게 크게 나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양성 같은 경우는 사실 제거를 잘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뭔가 관절에 있어서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뭔가 기능을 조금 불편하게 하거나 그러면 이제 좀 제거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발견하면 빨리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하거나 뭐 방사선을 한다거나 뭐 항암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0: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는 사실 양성보다는
1: 악성 위주.
0: 악성이죠.
1: 네.
0: 암.
1: 그중에서도 좀 가장 흔하게 강아지들한테 보일 수 있는 게 이제 비만세포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0: 뭔가 안 위험할 것 같아요, 이름이. 비만세포종.
1: 그쵸. 약간 이름이 좀
0: 에, 에,
1: 뚱뚱한 느낌이
0: 뚱뚱해가지고
1: 나가지고.
0: 그냥 살 빼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1: 근데 되게 위험한 거긴 해요.
0: 오.
1: 저도 여기서 보면 꽤 여러 보는 것 같아요.
0: 그럼 뚱뚱한 아이들이 생기는
1: 아니요,
0: 거죠?
1: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0: 비만세포라면서요.
1: 이름 자체가 이제 비만세포종이어서 그렇지, 그렇진 않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아니, 무서운 암 얘기하는데 웃어서 죄송한데 너무 이름이 좀 그렇다. 위협감이 없다.
1: 근데 되게 무서운 애예요. 왜냐면 전이도 잘 되고요. 수술을 그것만 똑 되는 것이 아니라 막 예를 들면 그 주위로 한 3cm의 마진을 두고 밑에도 막 크게 도려내야 되고
0: 에?
1: 이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 얘기만 들어도 저도 얼핏 생각나는 애들이 몇 있는데, 하나는 막 옆구리에 그게 생겨가지고 엄청 크게 생겨서 왔어요.
0: 완전 이 주먹만한
1: 네,
0: 혹처럼?
1: 주먹만하게.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뭔가 바쁘셔가지고 여기를 병원에서 뭔가를 빨리 못 하시고 조금 병원에 빨리 못온 거죠.
0: 딜레이가 됐구나.
1: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늦게 오셔가지고 이제 이미 거기가 막 곪고 그래가지고
0: 어떡해.
1: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떨어져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악성 종양은 큰 병원으로 보내 거든요. 왜냐면 이제 추가 뭔가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방사선을 하든 항암을 하든, 그리고 수술의 난이도도 이제 높아지고 높아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옆구리여서 그나마 마진을 확보하는 거는 좀 수월했고, 또그 아이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이거를 빨리 하지 않으면 더안 좋아.
0: 당장
1: 네.
0: 생명의 위협을
1: 네.
0: 느낄 수 있을 정도로.
1: 그래서 이제 일단은 빨리 해서 다행히 그거를 제거하고 나니까, 염증을 제거하니까 애가 다음날 바로 컨디션이 좋아지더라고요. 다행히. 그리고 모양은 이상하니까 의심을 하면서 이제 조직 검사를 보냈더니 진짜 안 좋은 게 나온 거죠.
0: 어떡해. 그럼 항암했어요, 바로?
1: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절차를 말씀드리고 이제 큰 병원으로 말씀드려서 항암도 좀한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큰 병원에 있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에는 몇달 뒤에 다시 또
0: 어떡해.
1: 재발을 했고 강아지별로 간것 같아요. 얼마 안 있다가. 그래서 그런 친구도 있고요. 뭐 귀에 뭐가 생겨서 이제 있어서 그 친구는 귀를 이렇게 자른
0: 잘랐어요?
1: 아 왜냐면 그렇게 해야 이제 넘어가는 걸 막으니까 그런 친구도 있고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막 어떤 친구는 진짜 뭔가 팔에 생겨가지고 이것도 이제 팔은 사실 이제 크게 떼야 되는데 팔은 살이 별로 없잖아요.
0: 그쵸, 근육이니까 거의.
1: 그래서 이 친구도 보냈거든요. 이 친구도 팔을 어떻게 수술했냐면 몸에다 붙여가지고 하고 나중에 몇주 지나서 다시 떼고 큰 수술이죠. 근데 이제 되게 무서운 애 비만 세포 좀 무섭습니다.
0: 그러니까 무섭네요.
1: 네.
0: 이게 전이도
1: 전이도 잘 되고.
0: 되고, 그 모양이 정해진 형태가 없으니까.
1: 맞아요. 모양이 그냥 자기 마음인 것 같아요. 조금 의심은 되는 모양들이 있기는 한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모양도 잘 제각각이어가지고.
0: 근데 솜이 몸에 있는 것들이 와 하나씩 생겨나면서 그게 뭐지? 너무 걱정되기 시작했는데.
1: 근데 이게 또 엄청 뭐랄까 막 흔하진 않으니까요. 대부분은 이제 양성 아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양성 종양일 거라서. 그리고 사실 걱정되면 바늘로 이제 찔러봐야죠.
0: 그쵸, 그쵸. 찔러봐야죠.
1: 몇번 해보시지 않았어요?
0: 찔러봤죠,
1: 그쵸.
0: 예전에.
1: 그런 거 이제
0: 네.
1: 해보셔가지고 확인하는 게 마음은 편합니다.
0: 한번 오겠습니다. 올 일이 있네요.
1: 맞나요?
0: 네, 아유, 많아요, 많아요. 어쨌든, 이게, 그 보호자들이 이 비만세포종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1: 맞아요. 뭐
0: 그쵸?
1: 얘기를 하다 보니까
0: 네.
1: 그냥 두루뭉실한 그냥 양성 종양, 악성 종양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0: 네네.
1: 비만세포종을 얘기하고 있었네요. 근데 이제 또 비만세포종 같은 경우는
0: 네.
1: 터질 때그 세포가 이제 자극을 받았을 때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건들면
0: 더 퍼져?
1: 쇼크 날 수도 있어.
0: 쇼크 난다고요?
1: 애기가.
0: 진짜요?
1: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걸로 의심되는 비만세포종을 새침을 할 때는 또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를 주고 찔러봅니다. 왜냐면 그거 찌르는 것도 이제 자극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집에서 이렇게 짜시면 위험하겠죠?
0: 그렇네. 그럼 손으로 짜는 자극을 주는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되겠네요. 의심이 되는 그
1: 모양을,
0: 종양 같은 그
1: 그쵸.
0: 모양을 의심을 한다면 절대 손으로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1: 맞아요. 근데 뭐 여드름 같이 생긴 거는 사실 뭐 상관은 없겠지만, 이거 좀 이상하게 생겼네라고 하면 그냥 병원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0: 네.
1: 좋을 것 같아요.
0: 조심해야겠다.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1: 약간 본인한테 하는 말 같은데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병원에서는 이 멍울의 정체를 새침해서 확인을
1: 네.
0: 하겠지만, 수술 떼어내서 조직 검사 보내면 이제 검사 결과를 받고,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이제 순서는 세포 검사, 새침 검사를 먼저 해서 대략적인 가르마를 타고요. 그러면 이제 치료 방향을 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냥 단순 종양이면 떼는 거고, 치료를. 악성이면 그거에 맞는 이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렇게 가르마를 먼저 타고요. 그다음에 수술로 떼고 조직 검사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확정 진단이죠. 조직 검사까지가. 사람들도 대장내시경 하면 뭐 이렇게 있으면 떼잖아요.
0: 그죠, 용종 같은 거 있으면.
1: 그래서 그냥 단순한 그냥 용종인 건지 아니면 암인지를 보려면 그거를 조직 검사를 의뢰를 해서 보듯이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0: 그럼 치료는 뭐 방사선 아까 말씀하셨고, 진짜 작을 때 했는데도 방사선 치료가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1: 아니요, 무조건은 아니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항암이 잘 맞는 친구는 이제 항암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방사선을 해야 되는 친구는 방사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술도 또 1차 수술하고 또 재수술하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그것도 이제 그때마다 또 상의를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방사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막 얘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본 적은 없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항암 같은 경우도 사실 또 쉽진 않죠.
0: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사람도 쉽지 않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보호자님들은 뭐가 있으면 그냥 똑 떼고 싶은 마음으로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간단하게.
0: 네, 간단하게
1: 맞아요.
0: 생각하고.
1: 그래서 뭐 예약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와서 딱뗄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뭐 당연히 그러겠죠. 잘이 절차를
0: 우리 전피는
1: 모르시니까.
0: 것처럼.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셔서 이거 똑 떼주세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주르륵 하다 보면 이제 약간
0: 표정이 저처럼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1: 쉬운 게 아니구나. 약간.
0: 쉽지 않구나. 어려운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1: 맞아요. 그리고 그 정체만 좀 알아도 좀더좀 디테일한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다 말하는 게 뭔지 모르고 하는 얘기잖아요.
0: 맞아.
1: 얘가 뭔지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약간 장황하다고 할까나?
0: 근데 이 비만 세포종이,
1: 네. 거기에 꽂혀 계시구나, 지금.
0: 근데 악성이어도 좀 어느 위치면 좀 안전한데 여기는 엄청 위험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1: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0: 어디가 좀 아까 말했던 관절 이런 데좀 위험할 것 같은데.
1: 그쵸.
0: 림프.
1: 아무래도 좀 떼기 쉬운 데 있잖아요.
0: 막 등.
1: 등판. 그러면은 이제 3cm 마진으로 크게 떼도
0: 피부 이렇게
1: 그죠?
0: 봉합하면 되니까.
1: 근데 어디가 안 좋을까요? 뭐발 이런 데도 그렇고
0: 네.
1: 얼굴에 있으면. 이 얼굴을 3cm로 크게 뗄 수가 없잖아요.
0: 그럼 어떡해요?
1: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뗄수 있는 만큼 떼고 나머지를 하거나 이제 방사선을 하거나 항암을 하거나 이제 해야죠. 이런 데는 좀안
0: 지금
1: 좋고요.
0: 제가 지금 걱정되는 그
1: 부위가 있어요?
0: 위치, 여기 소미가 여기 이렇게 요만한 게 있는데, 요만한,
1: 얼굴에?
0: 여기 턱 아래, 여기에 요만한 게 있는데, 이렇게 딱 발로 긁기 좋은 위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몇번 이렇게 긁었나 봐요. 그래서 좀 살짝 피가 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긁냐고 이러면서 봤더니,
1: 뭐가 있어?
0: 아니, 좀 뭔가, 요만한 동그란 분홍색
1: 네.
0: 뭔가가 이렇게
1: 그래요?
0: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이거.
1: 그거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0: 알겠습니다. 오늘 가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긴장할 만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거기에 꽂혀 있는데. 네.
1: 물론 이제 사진만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어떻게 생겼나 한번.
0: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몸 구석구석을 좀 자주 만지고
1: 맞아요.
0: 관찰해주는 그런 보호자님들의 노력이 있어야 될것 같다. 이런
1: 맞아요.
0: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한 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
1: 네.
0: 네, 오늘 내용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피부, 여름에 특히 이제 더 심해지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냥 뭉텅뭉텅 얘기한 것 같은데.
0: 네네. 얘기
1: 일단,
0: 자세히 들어가면 우리 안 끝나니까.
1: 맞아요. 일단은 감염성, 세균 곰팡이, 원래 있던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생기는 피부 질환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식이 알러지, 그다음에 환경 때문에 생기는 환경 아토피, 그다음에 호르몬 질환들, 장벽을 약하게 만드는 뭐, 쿠싱, 혹은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얘기들도 좀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부 종양 얘기했습니다.
0: 비만세포종. 네, 오늘 피부 질환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치료법 관련해서도 이야기해주시고, 보호자님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까지 꼼꼼하게 잘 살펴주신 것 같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500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든 보호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먹냥 상담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지 저희가 열심히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1: 다시
0: 다시 만나요.
1: 만나요.

안녕하세요. 그림책 속 작은 이야기에서 삶의 깊은 울림을 발견하는 시간, 자라섬 그림책 입문 라디오를 진행하는 그림책 활동가 박술례입니다. 어느새 7월 중순입니다. 엊그제 초복이 지났는데요. 창문을 열어두면 뜨거웠던 낮의 열기가 아직 남아있고 멀리서는 매미소리가 하루의 끝을 알리기 시작하는 계절. 한낮에는 숨이 턱 막힐 만큼 뜨겁지만 밤이 되면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별빛처럼 하나 둘 떠오르는 계절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어린 시절 여름밤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모기장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불 속으로 숨어들어 상상의 세계로 떠나본 적은 없으신가요? 방 안의 옷걸이는 거대한 괴물이 되기도 하고 창밖에 나뭇가지 그림자는 낯선 숲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은 그것을 상상이라고 말했지만 아이들에게 그것은 아주 진짜인 세계였지요. 오늘 자라섬 그림책 입문 라디오에서 만나볼 그림책 작가는 바로 그 세계를 누구보다 깊고 진실하게 그려낸 작가인데요. 아이들의 기쁨뿐 아니라 분노와 두려움,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그림자까지도 숨김없이 그림책 속에 담아낸 그림책 작가 모리스 샌닥입니다. 그는 1928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2012년 세상을 떠난 미국의 그림책 작가이자 20세기 그림책 역사를 통틀어 가장 깊고 대담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를 처음 만나는 분들도 그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오늘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모리스 샌닥을 만나보실까요? 괴물들이 사는 나라, 깊은 밤 부엌에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 이 새 작품을 중심으로 그가 그려낸 아동의 내면 세계를 천천히 탐험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리스 샌닥의 대표작인 1963년도에 발표된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기억하실 텐데요. 늑대 옷을 입은 소년 맥스가 괴물들의 왕이 되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괴물 이야기나 환상 동화가 아닙니다. 아이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사랑, 상실과 위로, 그리고 성장의 여정을 담은 한 편의 깊은 심리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또한 1970년에 발표된 깊은 밤 부엌에서와 1981년에 발표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와 같은 작품에서는 꿈과 무의식, 상상력의 힘, 그리고 어린이가 세상을 이해해가는 과정을 놀랍도록 아름답고도 대담하게 그려냈습니다. 괴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밤, 깊은 부엌에서 반죽 냄새가 피어오르는 꿈, 그리고 저 너머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낯선 나팔 소리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잊고 지냈던 우리 안의 어린아이를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더운 7월의 오후, 시원한 바람 한 줄기 같은 그림책 이야기, 노래 한 곡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백예린이 부른 야간 비행 듣겠습니다.

베게린이 부른 야간 비행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 모리스 샌닥은 1928년 6월 10일 뉴욕 빈민가 브루클린에서 폴란드계 이민 3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영어도 서툴고 미국 문화에 낯선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 이민자로서 모리스 샌닥은 어릴 때부터 조금 남달랐는데요. 몸이 약한 탓에 집안에 틀어박혀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혼자 종이에 그림을 그리며 지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밖에 나가 친구들과 뛰어노는 대신 창문 너머 세상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창문은 그의 무대였고 그림과 책은 그의 친구였죠. 그 고립된 방 안에서 자신만의 상상의 세계를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리스의 어린 시절에는 또 다른 공포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에서 찾아오는 친척들이었죠. 영어를 제대로 못하고 덥수룩한 수염에 모리스의 볼을 세게 꼬집으며 잡아먹어버릴 거야 라고 소리치던 친척들. 어린 모리스에게 그들은 진심으로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척들 중 많은 이들이 나치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모리스의 아버지는 매일 밤 라디오 앞에서 유럽의 소식을 확인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린 모리스에게 죽음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음의 냄새를 맡으며 자랐다. 이 말이 그림책으로 탄생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감정이 녹아들어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32년 모리스가 4살이었을 때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서양 횡단 영웅 찰스 린드버그의 아기가 집 창문으로 침입한 범인에게 납치된 사건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어린 모리스는 어머니가 우는 이유가 곧 자기 차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극심한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의 걸작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에서 고블린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아기를 납치하는 장면은 바로 이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네요. 어린 시절의 두려움이 예술이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모리스의 방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리스는 뉴욕의 장난감 가게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1950년 전설적인 편집자이자 출판인 우슐라 노르드스트룸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동문학을 어린이의 실제 감정과 상상력, 내면을 대변하는 문학으로 탈바꿈시켜 철저히 아이들의 시선에서 책을 만든 그녀는 모리스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봤고 그를 그림책의 세계로 안내했습니다. 그 후 10여 년 동안 다른 작가들의 글에 그림을 그리며 실력을 쌓은 모리스는 1963년 마침내 글과 그림 모두 자신이 쓰고 그린 첫 작품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괴물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이 작품은 이듬해 1964년 칼데콧 메달을 수상하죠. 마침내 그림책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는데요. 모리스는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의 갈등이나 고통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허식의 세계를 그린 책은 자신의 어릴 때의 경험을 생각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 꾸며내는 것이다. 그렇게 꾸민 이야기는 어린이의 생활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모리스 샌닥은 1970년에 최고의 어린이 책 작가들에게 수여되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받았고 1996년에는 미국 예술 분야에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예술훈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3년 스웨덴 정부가 제정한 국제어린이문학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의 첫 번째 수상자가 되었답니다. 그는 2012년 5월
81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세대를 넘어 사랑받은 그림책 작가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악뮤가 부릅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혼자만의 세계를 키워가던 소년 모리스의 외로움을 위로해주는 노래였습니다. 작품으로 들어가 볼까요? 괴물들이 사는 나라. 이 그림책을 처음 읽었을 때 많은 어른들은 조금 놀랐습니다. 아이를 위한 책인데 주인공은 화를 내고 괴물들은 무섭게 생겼고 아이 이야기 전체가 마치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세계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이 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줄거리를 소개해 보면 주인공인 맥스는 늑대 옷을 입고 집안 곳곳을 누비며 소동을 피웁니다. 의자 위에 올라가 망치로 못을 박고 강아지를 쫓아다니고 엄마가 이 괴물 딸지 같은 녀석! 하고 소리치니 맥스는 엄마에게 그럼 내가 엄마를 잡아먹어버릴 거야! 라고 소리치죠. 결국 엄마는 맥스를 저녁밥도 안 주고 방 안에 가두어버립니다. 그런데 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나무가 자라나고 나뭇가지는 천장에까지 뻗쳐 방 전체가 울창한 숲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가 생겨나고 배가 나타나며 맥스는 배를 타고 긴 항해 끝에 괴물 나라에 도착합니다. 괴물들은 으르렁대며 맥스를 위협하죠. 하지만 맥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의 노란 눈을 똑바로 노려봅니다. 그러자 괴물들이 맥스를 괴물 중의 괴물이라고 소리치며 모든 괴물들의 왕으로 선언합니다. 맥스는 괴물들과 함께 신나게 놀고 춤추고 야단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맥스는 밥냄새가 나는 현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 집이 그리워집니다. 모든 괴물들은 맥스에게 떠나지 말라고 협박과 회유를 하지만 맥스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방에는 저녁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따뜻하게. 그는 그림책의 표현 방식도 바꾸었습니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보면 처음에는 크기가 작은 그림이 등장하고 맥스의 상상력이 커질수록 그림은 점점 커져 마침내 페이지 전체를 가득 채우게 되죠. 괴물들과 신나게 노는 장면에서는 글자가 한 글자도 없이 그림만 가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감정의 크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혁신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그림책 작가들이 사용하는 페이지 연출, 장면 전환, 시각적 서사 구조 역시 모리스 샌닥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이 책에 등장하는 괴물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모리스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괴물들의 모델은 어린 시절 자신의 집에 찾아오던 유대인 친척들이라고요. 그들은 영어가 서툴고 모리스의 볼을 세게 꼬집으며 잡아먹어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외쳤는데 어른들은 다정한 애정 표현이었지만 그 순간들이 어린 모리스에게는 진짜 공포였죠. 훗날 그 친척들 대부분은 홀로코스트의 희생자가 되었답니다. 괴물이 공포이면서 동시에 연민의 대상이기도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동 심리학자들은 이 작품을 분석할 때 프로이트의 개념을 가져옵니다. 맥스의 분노는 억눌린 본능, 즉 이드의 분출이고 괴물들의 눈을 노려보며 제압하는 것은 자아가 본능을 통합하는 과정이라고요. 하지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보면 우리는 누구나 화가 나고 외롭고 엄마한테 벌받고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내면에는 맥스처럼 괴물나라로 떠나고 싶은 충동이 있죠. 모리스는 그 충동을 억압하거나 가리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괜찮아 어서 가봐 그리고 실컷 소동을 피우고 와 라고 말해 주었죠. 그리고 맥스는 돌아옵니다. 스스로 외부의 강요 없이 돌아온 자리에 아직 따뜻한 저녁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소동을 피우고 방황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아직 이 책의 위대한 인문학적 메시지입니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괴물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사랑 이야기입니다. 분노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화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괴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혹시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두려움이나 외로움이 잊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밤 맥스처럼 그 괴물을 한번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야기 속 괴물들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나의 옛날 이야기 아이유가 부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자라섬 그림책 인문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작품에서는 모리스 샌닥이 꿈과 무의식 그리고 성장의 신비를 어떻게 그림책으로 표현했는지 더 깊이 들여다 볼게요. 조금 전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서 맥스와 함께 마음속 괴물을 만났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꿈의 세계입니다. 모리스 샌닥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린이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어른들은 종종 어린 시절을 아무 걱정 없이 행복했던 시기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실제 어린이의 마음 속에는 기쁨과 슬픔, 호기심과 불안, 사랑과 질투, 용기와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모리스 샌닥은 그 복잡한 내면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바라본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깊은 밤 부엌에서와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죠. 먼저 깊은 밤 부엌에서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괴물들이 사는 나라가 출간된 뒤 7년 만에 발표되었는데요. 주인공은 미키라는 소년입니다. 어느 날 밤 미키는 잠에서 깨어 이상한 꿈속으로 떨어지죠. 침대에서 떨어진 미키는 거대한 부엌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는 세 명의 제빵사가 커다란 케이크를 만들고 있죠. 그런데 제빵사들은 미키를 반죽 속에 넣어버리죠. 이야기만 들으면 조금 이상하고 심지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꿈은 원래 논리보다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꿈속에서는 하늘을 날기도 하고 동물이 말을 하기도 하며 갑자기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모리스 샌닥은 그 꿈의 문법을 그대로 그림책으로 옮겨놓았죠. 미키는 반죽에서 뚫고 나와 마음에 드는 모양이 될 때까지 완성해서 그것을 타고 날기 시작합니다. 그는 우유병을 찾아내고 그 우유를 제빵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마침내 케이크는 완성되고 미키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죠. 이야기는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매우 깊은 상징이

즉 나는 나다라는 자각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 경험하는 독립의 순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품은 출간 당시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주인공 미키가 옷을 입지 않은 모습으로 그려졌기 때문인데요. 일부 도서관에서는 책을 금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모리스 샌닥은 물러서지 않았죠. 그는 어린이의 몸을 부끄러운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연스러움과 순수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점에서도 우리는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어린이를 이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린이를 어른보다 덜 중요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경험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키의 모습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낮 동안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사회적 규범이 벗겨진 상태, 꿈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순수한 자아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미키가 반죽으로 비행기를 만드는 장면은 위기 상황을 창의적으로 극복하는 능동적인 아이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모리스가 보여주고 싶었던 아동의 실체였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김사오리 부릅니다. 누군가에게 듣겠습니다.

곡이었습니다. 다음 소개할 작품은 1981년에 발표된 환상 3부작의 마지막 작품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입니다. 이 작품은 가장 어렵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작품이기도 합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모리스 샌닥 최고의 예술적 성취로 평가하는 작품이지요. 이 작품의 주인공은 아이다라는 소녀입니다. 어느 날 밤 아이다는 아기 동생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블린들이 나타나 동생을 납치해 가죠. 아이다는 동생을 되찾기 위해 낯선 세계로 여행을 떠납니다. 언뜻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읽을수록 이 작품은 놀라울 만큼 깊은 슬픔이 묻어나는데요. 왜냐하면 모리스 샌닥 자신의 가족사가 숨어있기 때문이죠. 그는 어린 시절 전쟁으로 수많은 친척들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그 상실감은 평생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죠.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는 바로 그 상실의 기억이 환상 이야기의 형태로 표현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아이다는 두려워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세상을 지나고 고블린과 맞서며 끝내 동생을 되찾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생 구출 이야기로 보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꼭 지켜야 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두려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순간은 없었나요? 아이다의 여정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가 감정을 다루는 이야기였다면 깊은 밤 부엌에서는 자아를 발견하는 이야기,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는 사랑과 상실을 마주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깊은 밤 부엌에서는 신체적 자각과 욕구, 권위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주제를 꿈의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만화적인 구성과 밝은 색감으로 1930년대 미국 만화의 문법을 빌려왔습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는 책임감과 상실, 내면의 어두운 감정과의 화해라는 훨씬 무거운 주제를 다룹니다. 그림 역시 알브레이트 듀러의 판화에서 영감을 받은 크로싱 해칭 기법으로 북유럽의 우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두 작품 모두 아이가 어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위기를 헤쳐나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샌닥이 그린 아이들은 결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공포 앞에서 창의적으로 반응하고 책임감으로 행동하고 예술을 통해 혼돈을 질서로 바꿉니다. 특히 아이다가 나팔을 불어 고블린들을 춤추게 만드는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내면의 어두운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예술적 형식 안으로 끌어들여 다스리는 것이, 이것은 모리스가 모차르트의 음악에서 배운 철학이기도 합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의 힘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한철이 부릅니다. 슈퍼스타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자라섬 그림책 인문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리스 샌닥의 환상 3부작, 괴물들이 사는 나라, 깊은 밤 부엌에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에서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왜 그의 그림책은 반세기가 넘도록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그 답은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린이를 천진난만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들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둠이 무섭고, 혼자가 무섭고, 부모에게 버림받을까 두렵고, 세상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모리스 샌닥은 그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의 괴물들은 바로 그 두려움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괴물들이 결국 맥스를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맥스는 괴물들과 마주하고 함께 춤추고 그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모리스는 말합니다. 두려움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어쩌면 성장이라는 것은 괴물이 없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괴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상상력입니다. 모리스 샌닥의 작품에서 상상력은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생존의 힘입니다. 맥스는 상상력으로 분노를 다스리고, 미키는 상상력으로 불안을 극복하며, 아이다는 상상력의 세계를 통과하며 용기를 얻습니다. 어린이는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견딜 힘은 상상력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스의 상상력은 도피가 아니라 치유입니다. 환상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사랑입니다. 흥미롭게도 모리스 샌닥의 주인공들은 언제나 집을 떠납니다. 맥스는 괴물들의 나라로 떠나고 미키는 꿈의 부엌으로 떨어지고 아이다는 저너머 세계로 여행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결국 사랑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맥스의 방에는 따뜻한 저녁밥이 놓여 있습니다. 그 장면은 짧지만 강렬합니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완벽한 자유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해주는 누군가의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모리스의 작품에서 가족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상실과 죽음입니다. 이 주제는 어린이 그림책에서는 드물게 다루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모리스 샌닥은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홀로코스트로 많은 친척들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진다는 경험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에는 그 상실의 기억이 스며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을 절망으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상실을 경험한 이후에도 삶은 계속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는 그 슬픔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린이에 대한 존중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모리스 샌닥 작품 세계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린이를 미완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도 이미 완전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린이의 분노를 존중했고
슬픔을 존중했고 두려움을 존중했습니다. 이들의 감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가 그림책의 역사를 바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많은 그림책이 어른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모리스 샌닥은 아이들이 실제로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를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스 샌닥의 그림책은 아이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어른들에게는 기억이 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고 어른들은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한때 맥스였고 미키였고 아이다였는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성장했고 상실을 경험하면서도 사랑했고 상상력을 통해 삶을 견뎌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모리스 샌닥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린 시절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세계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김푸름이 부릅니다. 어른이 되긴 싫어.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모리스 샌닥의 삶과 작품 세계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약한 소년이었던 한 아이가 어떻게 세계 그림책 역사를 바꾸는 예술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의 그림책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두려움과 상상력, 괴물들과 춤추던 맥스, 꿈속 부엌을 날아다니던 미키, 그리고 저 너머 세상에서 동생을 찾아 나선 아이들까지. 그 이야기들은 모두 우리 마음속 어린아이의 초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우리는 지금도 모리스 샌닥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반세기가 넘도록 그의 그림책은 세계 곳곳에서 읽히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그림책의 역사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모리스 샌닥이 등장하기 전까지 많은 그림책은 교육의 도구였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의 진짜 감정은 종종 사라지곤 했습니다. 분노와 질투, 두려움과 외로움, 상실과 불안은 그림책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리스 샌닥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완전한 인간이다. 이 한마디가 현대 그림책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이후 그림책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책에서 아이들을 이해하는 책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를 현대 그림책의 혁명가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면 모리스 샌닥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훨씬 강하며, 훨씬 복잡한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믿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상실을 견뎌낼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도 전 세계의 그림책 작가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수많은 그림책 속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모리스 샌닥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심어놓은 씨앗은 존 버닝엠의 상상력이 되었고, 쇼텐의 예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그림책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리스 샌닥을 단순한 그림책 작가가 아니라 현대 그림책의 지형을 바꾼 예술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자라섬 그림책 입문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FM 93.5MHz 전주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주제로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어느덧 오늘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리스 샌닥의 작품 속 주인공들은 언제나 여행을 떠났습니다. 맥스는 괴물들이 사는 나라로 떠났고,
미키는 깊은 밤 부엌 속으로 날아갔으며 아이다는 저 너머 세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신기한 모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자신의 마음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분노를 이해하기에 떠났고 두려움을 마주하기에 떠났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저는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읽을 때마다 마지막 장면에서 오래 머물게 됩니다. 긴 모험을 마치고 돌아온 맥스의 방. 그곳에는 저녁밥이 놓여 있습니다. 아직도 따뜻한 채로 말입니다. 그림책 속에서는 단 몇 줄로 지나가는 장면이지만 그 안에는 너무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괴물들을 만납니다. 실패라는 괴물, 외로움이라는 괴물, 상실이라는 괴물, 불안이라는 괴물, 때로는 내 안에서 자라나는 분노와 두려움이라는 괴물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모리스 샌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괴물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고, 그 괴물을 바라보라고, 이름을 불러주라고, 그리고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괴물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상상력을 잃는 일이 아니라 상상력과 함께 현실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리스 샌닥은 평생 어린이의 마음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책은 아이들에게는 현재의 이야기이고 어른들에게는 기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 어린아이였고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 아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밤 창문 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여름밤의 냄새, 풀벌레 소리, 별빛 아래서 꾸었던 꿈,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설레던 순간들. 모리스 샌닥의 그림책은 바로 그 기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 괴물들이 사는 나라, 깊은 밤 부엌에서, 그리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를 다시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읽었던 책이라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고 처음 읽는 책이라면 생각보다 훨씬 깊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장을 덮는 순간 어쩌면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상상력은 어린 시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괴물들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도 괴물만큼 거대한 상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7월의 밤,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저녁밥 같은 위로가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라섬 그림책 인문 라디오를 진행하는 그림책 활동가 박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더하거나 덜하지 않아도 온전한 우리를 생각하는 시간. 여기는 전주공동체 라디오 93.5MHz 오르탄 우리입니다.

브라질 세라도, 과테말라 안티구아, 에티오피아 엘가체프, 케나 AA. 이름만 들으면 휴가 여행지 같지만 다양한 커피 원두들의 이름입니다. 아마도 커피를 좋아하는 청취자라면 이 이름을 들으면서 향과 맛을 떠올리셨겠죠? 커피는 자신이 자란 곳의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느 나라에서 어떤 지역에서 자랐는지에 따라 향도 달라지고 산미도 달라지고 입안에 남는 여운도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산미 있는 원두가 좋아요. 저는 고소한 맛이 더 좋아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는 누가 맞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아, 그런 취향이시군요 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마도 나에게 잘 맞는 원두가 좋은 원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걸 취향이라고 부릅니다. 취향이란 참 재미납니다. 취향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들의 목록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과 공간, 익숙했던 냄새와 풍경, 기뻤던 기억, 위로받았던 순간들이 조금씩 쌓여서 만들어진 삶의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은 책을 읽어도 서로 다른 문장에 밑줄을 긋고 같은 영화를 보고도 전혀 다른 장면을 오래 기억하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커피 앞에서는 서로의 취향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곤 합니다. 물론 모든 취향이 존중받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까지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줄 수는 없으니까요. 누구나 권리를 가진다는 인권의 보편성은 우리 모두가 같은 취향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존엄하다는 약속입니다. 인권은 우리 모두가 똑같아지기 위한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없애려 하기보다 그 차이가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기준을 끊임없이 돌아볼 때 인권의 가치도 더 커집니다. 나와 다른 상대의 취향을 굳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시선이 커피 한 잔을 넘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이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오르탄 우리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키워낼 인권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공간. 지금 전주공동체 라디오 93.5MHz 오르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첫 곡은 한로로가 부르는 영영입니다.

0: 이번 코너는 우리 주변과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권 소식들을 전하는 오후 잠깐 뉴스입니다. 오늘은 문윤아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 속에 모든 분들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김없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문윤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더위 속에 지쳐서 미처 살피지 못한 인권의 보호밖에 밀려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들을 찾아왔습니다.
0: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1: 네, 첫 번째 소식은 대기업의 화려한 실적 뉴스 뒤에 가려진 어느 부자의 처절한 싸움 이야기인데요.
0: 네.
1: 전직 삼성전자 LCD 사업부 엔지니어였던 정지훈 씨와 그의 아들 동우군의 이야기입니다.
0: 네.
1: 동우군은 태어날 때부터 눈, 심장, 귀 등 온몸에 다발성 기형을 동반하는 차지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0: 차지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저한테는 참 생소한데요. 사람마다 증상의 정도가 다르지만 뭐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등 여러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아버님인 정지훈 씨가 엔지니어로 일하셨던 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1: 맞습니다. 아버지는 과거 작업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독한 알코올 냄새가 진동하는 유해 화학 물질인 IPA를 천에 묻혀서 설비를 닦는 일을 하셨어요.
0: 네.
1: 보호장구는 합성 고무 장갑과 덴탈 마스크 그 정도뿐이었고요.
0: 아, 너무 부족한 장비 아닌가요?
1: 네, 그렇죠. 나중에 회사 지원보상위원회에서도 자녀 질환 보상 대상으로 인정을 받았고,
0: 네.
1: 결정적으로 2024년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아들의 희귀병이 아버지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0: 네.
1: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빠의 일터 때문에 아이가 아프게 태어났다는 게 인정이 된 거죠.
0: 아버지의 일과 자녀의 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됐다면 당연히 산업재해 보상이 승인되었겠는데요.
1: 그럴 거라 생각되시죠?
0: 네.
1: 그런데 당사자인 정지훈 씨와 우리들의 예상과는 달리 결과는 불승인이었어요. 심사 청구도 재심사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0: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었는데 불승인이 난 이유가 뭘까요?
1: 현재 산재보험법의 문구 때문인데요.
0: 네.
1: 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아이가 선천적 질환을 거둔 경우만 태아산재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0: 네.
1: 아버지가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정자의 유전적 변화 등으로 자녀가 아프게 태어난 부계산재는 법조항에 아예 없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겁니다.
0: 그렇군요. 자녀는 부모의 유전자를 함께 울려봤는데 부모의 성별에 따라서 국가의 보호가 달라진다는 건 납득이 좀 어려운데요. 국회나 정부의 움직임은 없나요?
1: 현재 국회에서 태아산재의 인정 범위를 아버지까지 확대하는 법안 3건이 발의되어 있지만 2년 넘게 국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0: 네.
1: 고용노동부는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사안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입장을 유보하고 있고요. 그 사이 정지훈 씨는 행정소송과 위헌법률 심판 제정을 신청하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아이의 병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오랫동안 미안한 마음과 자책 속에서 살아왔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렇게 진행이 된 거군요. 제도의 한계로 인해서 노동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입법 미비를 해결해서 정지훈 씨와 같은 노동자 그리고 동호군과 같은 자녀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어떤 이야기인가요?
1: 네, 두 번째는 아동복지시설을 나와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0: 네.
1: 사단법인 선한 울타리 최상규 상임이사를 통해 통계 너머의 현실이 알려졌습니다.
0: 네.
1: 예전보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이 크게 확대됐다고 해요.
0: 네.
1: 지자체의 자립정착금과 후원금 등을 합치면 적게는 1,000만 원대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의 지원을 받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한답니다.
0: 네.
1: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도 예전보다 훨씬 확대됐고요.
0: 네, 경제적인 지원이 과거보다 확대되었군요. 그렇다면 자립준비 청년들의 자립도 그만큼 탄탄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겉보기에는 그렇죠. 하지만 최상규 이사님은 이런 점을 우려합니다. 부모는 절대 그런 식으로 자녀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요.
0: 네, 그러네요.
1: 네, 사회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을 한꺼번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시설을 나오자마자 사기를 당하거나 지인에게 돈을 빼앗기거나 심지어 연락이 끊겼던 가족이 다시 나타나서 돈만 가르친 뒤 청년을 다시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0: 정말 안타깝네요. 사람마다 필요한 준비나 지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자립이 완성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경계선 지능을 가진 자립준비 청년들이 더욱 세심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1: 네. 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가운데 약 18에서 22%는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 이들이 자립준비 청년이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0: 네.
1: 법적으로는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취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없고
0: 네.
1: 충동조절이나 금전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서 사기나 범죄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고 해요. 최상규 이사님은 지금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함께 고민해줄 어른과 공동체라고 강조를 합니다.
0: 자립준비 청년들이 진정한 자립을 할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함께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뉴스였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마지막 소식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법정기념일 제1회 광부의 날을 맞아 조명된 사북 사건의 주역 이원갑 명예회장의 이야기입니다.
0: 네, 제가 알기로 사북 사건이 1980년에 일어났다라고 알고 있고, 이때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이후에 국가의 강경한 진압과 인권 침해로 이어졌던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사의 아픈 역사이기도 하고 국가폭력의 증거가 되는 사건이라고 들었어요. 이용과 회장님은 당시 어떤 일을 겪었다고 하시나요?
1: 1970, 80년대 광부들은 제조업 노동자보다 10배나 높은 사망 재해율 속에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지하자원을 캐내어 근대화를 이끌었습니다.
0: 네.
1: 그중에서도 사북 동원탄좌의 광부였던 이원갑 명예회장은 열악한 노동 조건과 인권 탄압에 맞서 싸우다가 신군부 보안사에 끌려가서 잔혹한 고문을 당하고 평생 영구적인 장애를 안고 사셨습니다.
0: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노동자가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되었군요.
1: 네. 더 끔찍한 건 이후 수십 년간 지속된 국가의 침묵과 방관인데요.
0: 네.
1: 진실화해위원회가 두 번이나 국가사과를 권고했고, 국회에서 결의안을 발의해도 역대 정부는 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0: 네.
1: 다행히 올해 이원갑 회장님이 제22회 박종철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시민들이 먼저 응답을 보냈는데요.
0: 네.
1: 광부들의 목소리는 저 밑바닥에서 나와서 그런지 아무리 질러도 허공에 사라지고 손이 새까매서 그런지 아무도 안 잡아줬는데 시민들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진짜 희망이 어디서 오는지 깨달았다라는 이원갑 회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먹먹하게 했습니다.
0: 네. 오랜 세월 동안 국가폭력의 상처를 안고 살면서도 사북항쟁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하셨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수상이 그긴 노력의 의미를 우리 사회가 다시 확인해 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사회가 그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연대하겠다라고 기억했다는 어떤 심리적 약속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1: 지난 6월 29일에 강원도 태백시에서 광부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고
0: 네.
1: 대통령도 SNS에 사북 사건의 국가폭력에 대해 언급을 했어요.
0: 네.
1: 기존과는 달라진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적 사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탄광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분들이 흘린 땀과 피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국가의 진정 어린 사과와 위로가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0: 네, 오늘 오후 잠깐 뉴스에서는 북의 산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동우 아빠 정지훈님, 준비되지 않은 채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 그리고 사북항쟁의 상징과도 같은 이용감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청구서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후 잠깐 뉴스를 전해주신 문윤아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지금까지 문윤아였습니다.
0: 오후의 다른 시각, 오후가 보다가 이어집니다.

0: 다양한 세상의 이야기들을 때로는 다른 관점에서 때로는 조금 더 깊게 바라보는 시간 오후가 보다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신영, 책일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신영입니다. 책일진입니다.
0: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건너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어요. 그중 하나로 너무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면서 여러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생각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1: 네, 저는 그런 갈등의 하나로 꼬리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 댓글을 보면 사람을 사람으로 부르기보다는 참 다양한 꼬리표를 붙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0: 네.
1: 예를 들면 꼰대, 급식충, 맘충, 이대남, 이대녀 같은 말들인데요.
0: 네.
1: 어떤 단어는 처음에는 단순히 특정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시작을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상대를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뾰족한 표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0: 네.
2: 과거에도 세대를 구분하는 말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2: 저희 때도 X세대, 오렌지족 같은 말들이 있었거든요.
0: 네.
2: 그런데 그때는 그 세대를 특징을 설명하는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은 상대를 공격하는 의도를 담은 단어가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오늘은 비판과 혐오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혐오 표현들이 우리 일상과 사회를 어떻게 소리 없이 무너뜨리는지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 논쟁을 하다가 아니 이건 그냥 내 의견이고 비판인데 왜 그래? 라고 방어할 때가 있는데요. 서 선생님 보시기에 비판과 혐오 표현은 어디에서 갈라지는 건가요?
1: 네, 아주 중요한 질문 같아요.
0: 네.
1: 저는 그 기준이 행동을 향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향하느냐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판은 구체적인 행동이나 생각을 향해 있고요. 이 행동은 잘못됐어. 이 정책은 이런 문제가 있다처럼 잘못된 점을 짚어내고 대안을 찾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혐오 표현은 사람 자체 혹은 그 사람이 속한 집단 전체를 공격하는데요. 너희 집단은 원래 그래. 저 사람들은 다 문제야.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의 맥락을 다 지워버리고 낙인을 찍는 겁니다.
2: 서 선생님의 의견을 덧붙이자면 비판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하지만 혐오 표현은 바꾸기 어려운 조건을 공격한다는 차이도 있어요.
0: 네.
2: 성별, 인종, 국적 혹은 나이나 신체 조건처럼 개인이 선택하거나 바꾸기 힘든 특징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0: 네.
2: 그러니까 비판은 소통을 하자는 손짓이지만 혐오 표현은 처음부터 상대를 우리 사회에서 배제하겠다는 거절의 선언인 셈이죠.
0: 네, 비판과 혐오 표현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꼬리표, 즉 낙인과 혐오 표현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두 표현들은 사람을 하나의 특성이나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대화를 먼저 닫아버린다는 점에서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평소에 익숙하게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그런 예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문득 꼰대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최 선생님은 이 단어를 처음 어디에서 접하셨나요?
2: 저는 예전에 여배우들이라는 영화에서 배우 고현정 씨가 선배들을 친근하면서도 살짝 어려워하며 칭할 때 처음 들었거든요.
0: 네.
2: 그때는 조금 고지식하고 답답한 어른들을 뜻하는 말인가 보다 했죠.
0: 네.
2: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단어가 쓰이는 방식이 좀 변하더라고요. 요즘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나랑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아, 저 사람 꼰대 같아 하고 대화를 닫아버리는 무기가 된 것 같습니다.
1: 네, 맞아요. 예전에는 기성세대를 낮춰 부르는 표현이라는 인식이 좀 강했다면 요즘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나도 꼰대인가 봐 하면서 스스럼 없이 쓰기도 하더라고요.
0: 네.
1: 네, 그만큼 꼰대라는 단어가 일상적인 표현이 된 셈이더라고요.
0: 네.
1: 하지만 꼰대라는 단어가 익숙한 일상적인 표현이 되었다고 해서 그 표현이 가진 영향까지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1: 누군가를 꼰대라는 단어로 규정하는 순간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과 생각,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는 잘 보이지 않게 되니까요.
0: 네, 물론 꼰대라는 표현 자체를 바로 혐오 표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다만 사람을 하나의 이름으로 단순하게 규정하고 대화를 먼저 닫아버린다는 점에서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어라는 건 단순히 뜻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방식이 함께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사람 자체를 하나의 이름으로 규정하는 것인지는 분명하게 구분해서 좀 봐야 할 듯 합니다.
2: 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2: 저는 비판과 혐오 표현의 가장 큰 차이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비판은 생각이나 행동을 향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바뀔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죠. 반면 혐오 표현은 사람의 존엄을 공격해요. 특정한 특성만으로 사람을 규정하고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배제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죠.
0: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비판은 더 나은 방향을 함께 찾아가기 위한 대화라면 혐오 표현은 처음부터 상대를 대화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언어라는 말씀인 거죠?
1: 네, 그런 출발점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사람의 존엄을 함께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비판과 혐오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람을 대화 안으로 초대하는 비판을 할지 아니면 대화 밖으로 밀어내는 혐오 표현을 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혐오 표현들이 SNS나 쇼폼 영상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넓게 퍼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1: 알고리즘이나 관심 때문이 아닐까요?
0: 네.
1: 네. 온라인 공간에서는 자극적이고 강한 말일수록 더 많은 주목을 받잖아요.
0: 네.
1: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분노를 유발하는 영상들이 더 많이 추천되고 확산되는 구조니까요.
0: 네.
2: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모바일로 쇼츠나 릴스를 잠깐 볼 때 자극적인 썸네일이나 문구에 저도 모르게 눈이 가더라고요.
0: 네.
2: 긴 영상을 진득하게 보기보다는 앞부분 몇 초만 보고 자극적이지 않으면 넘겨버리게 되는 경우가도 있어요.
0: 네.
2: 저는 어른인데도 이러는데 매일 스마트폰을 쥐고 사는 아이들은 오죽할까 싶어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0: 네.
1: 그게 정말 큰 문제인데요. 지금 청소년들은 혐오 표현을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놀이문화나 밈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친구들끼리 장난치듯 따라하고 웃다 보니까 감각이 무뎌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상대를 아프게 하는 칼 같은 말인데도 본인들은 그저 재미있는 놀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방금 말씀하신 혐오 표현이 놀이가 되는 현실을 보여준 일이 얼마 전에 있었죠.
2: 네, 청룡기 고교 야구대회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0: 네, 배재고 학생들이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 학생들을 향해서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쳤던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건을 두고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2: 저도 지인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0: 네.
2: 아직 철없는 학생들이니 실수할 수 있다.
0: 네.
2: 표현의 자유로 봐야지 너무 과혹하게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0: 네.
2: 반대로 역사적 비극과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의견도 많았습니다.
0: 네.
2: 저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저 무리 속에 내 아이가 있다면 나는 부모로서 어땠을까 싶었어요.
0: 네.
2: 단순히 혼내고 끝낼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 본질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1: 제 생각도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있어서 소중한 가치지만 결코 타인의 존엄

0: 친구의 외모를 놀리는 일이나 역사적 비극을 조롱하는 일이나 상대를 존엄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그저 놀림감으로 낙인 찍는 태도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1: 네.
0: 언론인 박동희 기자가 한 인터뷰에서 예전에는 야구를 배울 때 상대 선수에게 인사하는 법, 즉 존중부터 배웠는데 요즘은 그런 스포츠맨십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1: 네.
0: 우리 사회 전반에 상호 존중의 문화가 많이 흐려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여러 원인들을 고려해 봐야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들이 쌓여서 이런 거대한 혐오의 문화가 만들어진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이지훈의 괜찮은 사람 함께 들으시죠.

0: 오늘 오후가 보다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혐오나 차별 표현, 그리고 역사 왜곡이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표현에 대한 실태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어떤 조사였는지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시죠.
1: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전국 교사 2,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요.
0: 네.
1: 최근 1년 동안 학생들의 혐오, 차별, 역사 왜곡, 민주주의의 부정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0: 네.
1: 그 결과 교사의 89.3%가 그런 표현을 경험했다고 답을 했고요.
0: 네.
1: 10명 중 9명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0: 네. 교사의 약 90%가 이러한 표현을 경험했다고 하니 분명 학교 현장에서 이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가 모든 학생들이 혹은 모든 학교에서 혐오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일반화하는 건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어떤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사에서 소개가 됐다면서요?
2: 네. 교사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성차별 표현과 장애인 비하 표현, 성소수자 혐오 표현 등이 있었습니다.
0: 네.
2: 또 특정 지역이나 국적 비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합니다.
0: 네.
2: 일부에서는 역사 왜곡이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표현도 학교 안에서 사용된다고 응답했습니다.
0: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혐오 표현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두 분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두 분의 생생한 경험도 궁금합니다.
1: 네, 저도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0: 네.
1: 별 생각 없이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내뱉더라고요. 쟤는 살쪄서 돼지 같아요. 얼굴이 까매서 흑인 같아요. 라는 말들을 하는데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결국 학부모들까지 감정 싸움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나더라고요.
0: 네.
2: 저도 비슷한데요.
0: 네.
2: 제가 놀이 수업을 할때 친구들이, 선생님, 저 쟤랑 같은 팀 하기 싫어요. 쟤는 그냥 싫어요. 하면서 특정 친구를 대놓고 소외시키는 말과 행동을 자주 하거든요.
0: 네.
2: 그리고 또 놀다가 살짝이라도 부딪히기라도 하면, 너 일부러 그랬지? 그러면서 대화가 아니라 곧바로 욕설이나 주먹이 먼저 나가기도 해요.
0: 네.
2: 갈등을 조율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공격하는 법부터 배운 것 같아서 안타깝고 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1: 네, 사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 경험에서 더 안타까운 거는 우리 이런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이를 바로 잡으려고 했을 때 그게 좀더 어려운 것 같아요. 또
0: 네.
1: 이렇게 지도를 하고 난 다음에 도리어 왜 우리 아이 귀를 죽여요? 라는 민원을 받기도 하고
0: 네.
1: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릴까봐 위축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0: 네, 방금 말씀을 듣다 보니 최근에 방영된 OTT 시리즈인 참교육의 오화의 사례가 소개가 됐었는데요. 그 일이 떠오르네요.
2: 네, 저도 그걸 봐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요.
0: 네.
2: 그래서 이 문제를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2: 교육청과 학교 차원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하고 단호한 교육 기준을 세워주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앞에서 소개했던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이야기에도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0: 네.
1: 그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80.6%는 응원이나 장난이라도 지역이나 역사적 아픔을 조롱하는 표현은 문제가 있다고 답을 했거든요.
0: 네.
1: 그리고 또 55.3%는 학교에서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 문제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또 아이들이 무조건 혐오를 즐긴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배우고 이야기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생각이 듭니다.
0: 네, 우리 사회와 교육 당국, 그리고 학교의 제도적인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펼치는 과정에서 참고해 볼 사항이 있다고요?
2: 네. 최근 영국 정부가 호주에 이어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0: 네, 그 뉴스 저도 봤습니다. 네.
2: 영국 정부가 이런 강수를 둔 이유는 온라인 공간의 유해성이 임계점을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0: 네.
2: 아이들이 SNS를 통해 혐오 표현과 자해, 폭력물 같은 위험한 콘텐츠에 너무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0: 네.
2: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이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극적인 알고리즘으로 돈을 버는 플랫폼 기업에게 연령 확인과 안정장치 마련이라는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1: 네, 물론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팽배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본질은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안전과 권리의 균형을 찾으려는 고민에 가깝습니다.
0: 네,
1: 우리 사회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런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런 논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1: 첫째는 역시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입니다. 혐오 표현이 왜 누군가에게 칼이 되는지, 우리가 왜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0: 네.
1: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 능력을 기르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2: 둘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의 책임 강화입니다. 조회수와 돈을 위해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알고리즘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0: 네.
2: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압박하며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해야 합니다.
1: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가 무심코 단 댓글 하나가, 재미로 누른 공유 버튼 하나가 혐오의 불씨를 키울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실이나 일터에서 누군가 혐오의 대상이 되었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말은 잘못됐어, 그렇게 말하지 마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버텨낼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의 오후가 보다를 마무리하는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2: 민주주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뱉을 자유뿐만 아니라 내 말에 책임을 지고 서로의 존엄을 지켜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0: 네.
2: 오늘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지, 아니면 위로의 손길이 될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 혐오는 누군가를 밀어내는 말에서 시작되지만 존중은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귀가하는 길에 혹은 소중한 이들에게 건네는 한마디가 서로를 따뜻하게 지켜주는 격려의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0: 네, 서신영 선생님께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 오후가 보다에서는 꼰대라는 일상적인 단어에서 시작해서 SNS의 문제, 학교 현장의 갈등, 그리고 사회적 논란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난인데 뭐 억대 하고 넘겼던 무심한 말 한마디, 손가락으로 가볍게 누른 좋아요, 눈앞의 불편함을 외면한 침묵들이 쌓여서 우리 사회에 거대한 혐오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인권의 가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까지 오롯한 우리도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이번 시간은 인권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가 달라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오후 인권 말모이입니다. 인권을 이야기하다 보면 소수자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오늘 허진 선생님과 함께 소수자,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허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장맛비가 그친 직후에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의 기온이 엄청 높아졌어요. 며칠 전에 경북 경산에서는 기온이 39.9도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닐 듯 하네요. 허진 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6월에는 좀 선선해서 좋았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습하고 덥고 아, 이제 정말 여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1: 그런데 같은 여름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훨씬 더 힘든 계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0: 네, 기후 생태 위기로 우리가 겪는 여름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에서는 이런 기후의 변화 자체만이 아니라 그 변화가 누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도 시선을 둡니다. 오늘은 그 시선을 붙잡아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소수자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할까요?
1: 네, 소수자는 사전적으로는 적은 수의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는 소수자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사람 수가 적은 집단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0: 네.
1: 하지만 인권에서 말하는 소수자는 조금 다른 의미를 띱니다. 장애인, 이주민, 여성, 아동, 난민,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처럼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하거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0: 네, 인권에서 말하는 소수자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1: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0: 네.
1: 숫자로는 결코 소수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본다면 정치, 경제, 사회 같은 여러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인권에서는 여성을 소수자 집단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0: 네, 그렇다면 인권에서 말하는 소수자를 이해하려면 어떤 점에 주목하면 되는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세요.
1: 네, 첫 번째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국적이나 민족, 언어가 다를 수도 있고요. 장애가 있을 수도 있으며 종교나 나이, 문화, 가치관 등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장애인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주민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인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아동은 성장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다른 집단과 구별됩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해서 모두 소수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0: 네, 차이가 있다고 해서 모두 소수자가 되는 게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 때 인권에서 말하는 소수자로 여겨지는 걸까요?
1: 두 번째로 설명할 부분인데요.
0: 네.
1: 그 집단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0: 네.
1: 그 집단이 정치적 영향력이나 경제적 힘, 사회적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면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사람 수가 많더라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권에서는 소수자로 바라봅니다.
0: 네.
1: 사람 수가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거죠.
0: 네. 사람 수도 보고 권력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도 본다는 거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차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차이 때문에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가라는 점이라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소수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보다는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입니다. 인권은 바로 그 지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소수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1: 네, 그런 측면에서 인권의 역사는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역사이기도 하는데요.
0: 네.
1: 처음에는 개인의 목소리를 냈지만 점차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권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0: 네.
1: 이러한 과정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개선되었죠.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많은 권리들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0: 네, 그런데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인데 왜 소수자의 권리를 따로 이야기할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1: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힘이 있는 다수가 힘이 약한 소수를 쉽게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도 특히 차별과 배제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0: 네, 민주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설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수결과 소수자의 권리를 인권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네, 바로 다수결의 원칙이 필요할 때 인권의 시선이 중요해집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은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하지만 다수가 찬성했다고 해서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권은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바로 그 기준이 인간의 존엄과 평등입니다.
0: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제도이고 인권은 그 과정에서 누구의 권리도 침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권리도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권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소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0: 네, 이런 인권의 원칙이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협약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인 협약들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1: 국제사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차별을 많이 경험하는 집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여러 국제협약을 마련해 왔습니다.
0: 네.
1: 대표적으로는 인종차별 철폐협약, 여성차별 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0: 네, 이런 협약들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1: 이 협약들을 이해할 때 특정 집단에게 새로운 권리를 더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현실에서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새롭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서 법과 제도를 꾸준히 마련해 왔습니다.
1: 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0: 네.
1: 이를 바탕으로 여성, 장애인, 아동, 외국인, 난민 등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꾸준히 마련해 왔죠.
0: 네, 대표적인 법과 제도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시죠.
1: 네,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되었고 이후 양성평등기본법이 마련되는 등 성평등 정책도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0: 네.
1: 2008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0: 네.
1: 또 2012년에는 난민법이 제정되어 난민 인정 절차와 난민의 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기반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0: 학생 인권 조례 제정, 호주제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 복무 인정 같은 여러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많은 권리들 안에는 이러한 역사가 담겨 있죠.
1: 그렇습니다. 권리는 누군가의 요구에서 출발해 사회적 공감을 얻고 법과 제도로 이어지면서 조금씩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수자의 권리를 지킨다는 것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오후 인권 말모의에서는 소수자의 권리가 왜 인권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소수자의 권리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오롯한 우리에서는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허진 선생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르탄 오리에서는 취향과 혐오 표현,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다른 듯 다가오는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익숙한 기준이 누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 밖으로 잠시 밀려나 있는 사람들의 삶도 우리의 관심과 제도 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지를 묻습니다. 인권은 새로운 답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져서 더 이상 묻지도 의심하지도 않는 것들에 다시 질문을 던지는 일입니다.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일도 거기에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언가를 바꾸는 일은 늘 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결과와 속도에 마음이 쏠리면 정작 무엇을 위해 그 일을 시작했는지를 잊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잊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변화를 원했는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인권은 그런 질문을 멈추지 않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은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잊지 않는 것,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변화를 위해 끝까지 지켜야 할 기준일 겁니다. 시작할 때의 마음과 그 의미를 잊지 않기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이 존엄에서 시작되기를,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존엄이 안녕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박지윤의 그대는 나무 같아를 띄웁니다. 오늘도 오르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진행의 사단법인 전북인권교육연구소, 그리고 저는 김지영이었습니다.

덥습니다. 23일은 대서, 그리고 25일 토요일은 중복입니다. 대서는 이름 그대로 큰 더위가 찾아오는 때이고, 중복은 삼복더위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날입니다. 달력 속 절기만 봐도 지금 우리가 여름의 가장 뜨거운 구간을 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침부터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잠깐 밖에 나갔다 와도 온몸에 땀이 맺힙니다. 밤이 되어도 식지 않는 열기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위를 무조건 참고 버티기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갈증이 나기 전 틈틈이 물을 마시고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고 잠깐이라도 그늘과 시원한 공간에서 쉬어가면 좋을 것 같죠? 예전에는 복날이면 몸을 보하는 음식을 챙겨 먹으며 더위를 견뎠는데요. 꼭 특별한 음식이 아니더라도 제때 식사하고 충분히 쉬고 또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역시 여름을 건강하게 건너는 좋은 방법이겠죠. 오늘도 덥네요 라는 말 뒤에 그래도 괜찮으세요 라는 마음을 하나 더 보태는 하루. 더위에 지친 여러분의 일상에 잠시 시원한 그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구상호 라디오 전지원 지금 시작합니다. Just begun to get a share of this world's delight. 첫 곡입니다. 온앤오프 여름 속.

네, FM 93.5MHz 구상원 라디오 전주원 182번째 방송, 저는 최성원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원앤오프 여름 속 듣고 왔습니다. 아, 이 한여름에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덥다라기보다는 오늘 날씨는 정말 뜨겁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그런 날씨인데요. 그래서 이런 더위에는 정말 지치기 쉬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덥고 뜨겁고 지치지만 그래도 이 여름만이 주는 그런 활기와 설렘이 있죠. 아마 다음 주부터는 뭐 여름 휴가들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요. 뭐 여름 뜨거운 여름이지만 또 시원한 계곡, 또 여름 바다, 여름 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그런 추억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노래처럼 이 뜨거운 여름 속으로 시원하게 뛰어들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23일 목요일은 대서였죠. 이름 그대로 큰 더위가 찾아오는 때인데요. 옛말에 대서에는 여름 염소뿔도 녹는다고 했을 만큼 1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한 시기로 여겨졌습니다. 이 무렵의 무더위는 조선시대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 더위가 쇠라도 녹일 것 같다라고 적었고, 삼복더위가 심한 날에는 섬 전체가 찌는 듯해서 사람이 견디기 힘들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마 섬이어서 더 습한 그런 기운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뭐 수백 년 전에도 이 한여름의 더위는 결코 견디기 쉬운 날씨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여름이 주는 선물도 있습니다. 햇볕이 강하고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이 수박과 복숭아 같은 여름 과일의 단맛도 깊어진다고 하는데요. 시원하게 잘 익은 과일 한 조각이 어쩌면 조상들이 즐겼던 가장 자연스러운 여름 보양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이번 주말은 중복이죠. 꼭 특별한 보양식을 먹지 않더라도 제때 식사하고 물을 자주 마시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잠시 일을 쉬고 멈춰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여러분만의 중복 음식은 또 어떤 건지요. 여러분들 많이들 즐겨서 드시는 음식 있으면 한번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호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호는 매주 일요일 매주 금요일 오전 상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935 라디오 전주호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주 시민기록관이 여름방학을 맞아서요. 시민들이 전주의 기록을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전주 시민기록관 신혜견 관장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그리고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네,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하루도 시간이 지나면 한 장의 기록이 되겠죠. 그런데 요즘 날씨가 남기는 기록을 보면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유럽에서는 지난 6월 서유럽의 기온이 관측 이래 가장 높았고, 뭐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는 40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가뭄 속에 대형 산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뉴스로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면에 또 유럽 한쪽의 발칸반도에서는 폭염 뒤에 갑작스러운 우박과 강한 폭풍이 찾아왔고, 또 다뉴브강과 라인강 일부 구간은 수위가 크게 낮아져서 선박 운항과 농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선 뜨겁고 불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갑작스러운 폭우와 우박도 쏟아지고 기후위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 기후위기가 단순히 뭐 여름이 조금 더 더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이 계절의 질서가 흔들리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몇 해 전부터 이 짧아진 봄과 가을, 그리고 이른 폭염, 뭐 열대야 한꺼번에 쏟아지는 집중호우를 반복해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무더운 날에는 냉방이 필요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충분히 이용해야 하죠. 다만 사용하지 않는 조명과 전원을 끄고 일회용품을 조금 덜 쓰고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작은 선택도 우리 일상에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뭐 사람이 우리가 또 너무 한나대는 하더라도 뭐 저녁에는 뭐 열대야 뭐 취침 모드로 해서 좀 중간에 끌 수도 있고요. 뭐 창문 열고 또 환기를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또 아끼는 그런 실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뭐 기후 위기의 책임을 개인의 실천에만 맡겨서는 안 되겠죠. 도시에는 더 많은 나무와 그늘이 필요하고 폭염에 취약한 이웃을 보호하는 공간과 제도, 그리고 에너지와 자원을 덜 낭비하는 그런 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펼쳐볼 여름의 그 한 페이지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더 뜨겁고 위험했던 여름으로 기록될지 아니면 늦지 않게 변화를 시작한 시간으로 남을지 그 기록은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쓰고 있습니다. 기록은 지나간 시간을 보관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하게 하는 일이기도 한데요. 잠시 후에는 전주시민기록관 신의견 관장 전화로 연결해서요. 전주의 과거와 또 이 시민들의 일상을 직접 만나보는 또 여름방학 기록 체험 프로그램에 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것들, 기록들, 우리가 지켜올 환경은 아주 멀리 있는 자연만은 또 아닐 것 같습니다. 집 앞에 나무 한 그루와 동네 공원, 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과 시원한 바람도 모두 우리의 소중한 환경인데요. 이런 소중한 평범한 환경들이 또 오래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범한 오후의 풍경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라면서 노래 한곡 듣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요,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입니다.

0: 네, 페퍼톤스 공원 여행 듣고 왔습니다. 집 근처에 공원들이 많이 있어서 이 더운 날에도 또 시원하게 쉴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이라고 하면 우리 흔히들 오래된 문서나 역사책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간직한 사진 한 장, 편지 한 통, 오래 사용한 물건에도 한 사람의 시간과 지역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전주 시민기록관이 여름방학을 맞아서요, 시민들이 전주의 기록을 보고 듣고 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과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시민기록관 신혜견 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관장님 반갑습니다. 전주 시민기록관 제가 방송에서 몇번이렇게 소식 같은 거 전해드리고 지나가다 살짝 보긴 했는데
1: 네.
0: 잘 모르겠습니다. 전주 시민기록관이 어떤 곳인지 아직 방문해 보지 못한 그런 청취자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전주 시민기록관은 그 시민들의 삶이 담긴 민간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면서 또 공유까지 하는 공간입니다. 거창한 역사책에는 사실 나오지 않는 그 시민 개개인의 소소한 일상, 그리고 추억을 우리 전주의 귀중한 기록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과 목소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전화 연결한 것은 이번에 그 7월 24일, 그러니까 오늘부터네요. 오늘부터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그 전주 시민 기록관 세대 공감 기록 체험 함께 만나요. 전주의 기록이 궁금합니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된 어떤 배경과 취지는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1: 네, 이번 프로그램은 전주 시민기록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기록이 소중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이걸 조금 더 쉽고 또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친숙했던 물건들이 있지요. 이걸 이제 보통 생활 박물류라고 이제 하는데요. 또 물건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익숙하기만 봤던 그 전주의 풍경들도 변화가 있는데요. 이런 변천사를 좀 만나볼 수 있도록 기획을 했고, 특히 이번 여름방학에는 또 전주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전 세대가 기록을 매개로 해서 소통도 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 전주가 그참 이렇게 변하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또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오래전의 전주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에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네. 또 포스터를 보니까 이 시크릿 수장고 탐방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데요. 시민들이 평소에는 쉽게 볼수 없는 그런 공간일 건데 수장고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감춰두는 뭐 그런 공간인 것
1: 그렇죠.
0: 같은데 이 수장고에서는 어떤 기록과 자료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1: 네, 그 방금 질문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가 수장고는 수집한 기록물들을 관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공개를 할 수도 없고 이제 제가 쉽게 보여드리지 않는데 이번 프로그램 기간에는 직접 견학을 할수 있고요. 또 보관 중인 그 기록물들의 명칭, 쓰임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보면 어린 학생들에게는 수장고의 의미를 조금 재미있게 풀어주고 그냥 사실상 굉장히 오래된 유물들을 보관하는 창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또 거기 안에 있는 모빌렉이나 항온학습기를 설명해주면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수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하나 예를 들어보면 1963년에 지어졌고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요. 전주 종합경기장 건설 과정을 볼수 있는 기록 앨범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0: 네네, 그렇군요. 평소에 볼수 없었던 곳이니까 이번 기회에 가서 보면 좋은 그런 기회가 될것 같네요. 네네. 또 보니까 뭐 네트로 테크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술 뭐 이런 테크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어떤 옛날 기기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혹시 타자기로 문서를 작성해 보셨을까요?
0: 제가 많이 쓰진 않았는데 그 타자기가 끝날 때쯤 타자기하고 이렇게
1: 아하.
0: 컴퓨터를 지날 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어몇번 이렇게 뭐랄까 실험 삼아서 해보긴 했습니다.
1: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저희가 타자기가 있고요. 또
0: 네네.
1: 타자기를 실제 써볼 수 있습니다.
0: 네네네.
1: 예. 그리고 공중전화, 우리 지금은 사실 공중전화에 동전 넣어서 누군가에게 연락할 일이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0: 없죠.
1: 네, 공중전화기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또 전화번호부 책이 있고,
0: 아하.
1: 우리 네, 추억의 LP는 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0: 네.
1: LP도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과거의 기록 매체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기록물 이름을 가지고 빙고 게임을 할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꼭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아우, 전화번호부.
1: 네.
0: 오랜만에 예전에 그
1: 네.
0: 노란색 뭐 그게 있었고 그
1: 오 기억이 하시는군요.
0: 네네네 그 넘겨가면서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네
1: 네.
0: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뭐 백투더 전주라는 프로그램도 있던데 뭐 이름만 들어도 전주의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인데
1: 네.
0: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주의 옛 모습을 만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1: 네, 이제 지금까지는 수장고나 저희 전시된 기록물을 아날로그적으로 봤다고 하면은,
0: 네네.
1: 백투더 전주는 디지털 역사 여행이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스크린을 통해서 전주의 옛 모습을 그냥 사진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AI 기술로 복원을 해서 영상 콘텐츠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0: 네네.
1: 한편에 그 짧은 영화, 동영상을 보듯이 관람을 할수 있고요.
0: 네.
1: 예를 하나 제가 살짝 이렇게 드려보자면, 일제강점기에 전주 우편국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는 행인이 있는데요.
0: 네네.
1: 그 행인이 실제 움직이는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0: 네네. 과거의 사진 속에 이것들을 좀더 실감나게 또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네.
1: 네.
0: 또뭐 기억 더하기 기록 공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여기에서는 뭐
1: 네.
0: 시민들이 직접 무언가를 만들고 기록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 같은데 참여자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가 이제 기록으로 남기려면 사실 기억을 또 잘해야 되고
0: 그쵸.
1: 뭔가에 남겨놔야 하는데, 이 기억 더하기 기록 공방은 이제 크게는 세 가지 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요즘에 혹시 카페나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 가시면 AI 즉석 카메라라고 해서 영수증처럼 인출되는 그 인증사진기가 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그런 기록관에 왔던 추억을 인증할 수 있는 AI 즉석 카메라로 사진을 한번 찍을 거고요.
0: 네네.
1: 그 다음에는 직접 만들어 보는 나만의 키캡이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DIY 시간이라고 해서 이 키캡에 자기가 원하는 그 키캡을 골라서 기념품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체험한 기록관에 그 소회를 적어서 저희가 기억 기부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기부함에 보관도 할수 있고, 혹시 원하시면 결과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0: 네. 그런 기록들을 단순히 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내가 가서 체험했던 것들이 또 하나의 기록이 되는 그런 또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네네. 그 전주시민기록관 시대공감 기록체험은

0: 과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1: 네네.
0: 또 우리가 사실상 미래로만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아마 이 체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길 바라고요. 또 부모 세대나 어르신들에게는 새록새록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지요.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 그땐 그랬지라는 소회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을 더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1: 네네. 저도 그런 그 추억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 뭐,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그 어떤 세대 공감이 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록이라고 하면 행정 문서나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우리가 흔히 보통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하지만 시민 개인의 사진이나 일기, 편지, 뭐 생활용품도 지역의 기록이 될수 있는 건가요?
0: 네, 질문에 답이 다 들어있는데요.
1: 네네.
0: 그래서 저희가 기록관 이름이 시민기록관이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우리 시민 개인의 일상 기록, 또 생활용품, 이런 것들은 사실상은 공식 행정문서가 다 담을 수가 없고, 그러나 당시의 생생한 삶과 문화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1: 네네.
0: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민간 기록물이라는 취지로 시민 기록관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개인의 기록이 모여서 전주의 진짜 역사가 완성된다가 저희 시민 기록관의 비전입니다.
1: 네네. 저희가 보통 이렇게 이사 갈 때나 어디 갈때 짐을 할때 옛날 것도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잘,
0: 가장 먼저 버리죠.
1: 네네. 잘 찾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네. 이 전주 시민 기록관에는 시민들이 기증한 기록물도 보관돼 있을 텐데 그동안 수집한 자료 가운데 뭐 전주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거나 특별히 기억에 남는 기록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0: 네, 저희가 현재 수집한 그 기록물의 양이 9,141점입니다.
1: 오, 네.
0: 그래서 9,000여 점을 기록관에 오셔도 한꺼번에 다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 하나를 소개한다고 하면은, 아까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 전주 종합경기장을 지을 때 실제 건설을 했던 그 감독관,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셨죠. 그분이 163장으로 건설 첫날부터 마무리까지를 기록해서 담은 앨범이 있어요.
1: 오, 대단하네요.
0: 근데 앨범들이 사실은 만약에 지금까지 보존이 안 됐으면 그냥 우리가 신문 기사나 어떤 다른 기억 속에만 남아 있는데 실제 그 앨범들을 볼수 있어서 소개를 오시면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네네, 그렇군요.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개국한 지한 2년 좀 넘었는데요. 저희도 기록을 잘 남겨서 이게 좀 오래 보관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응원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린이가 참여할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0: 아니요, 그 어린이 동반 하셔도 부담 없이 어린이만 와도 제가 가능하고요.
1: 네네.
0: 대신에 저희가 공간이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1: 네네.
0: 안전하고 내실 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명 이내로
1: 아.
0: 소그룹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가족 단위로 4명이 오셔도 이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 네. 아, 그럼 미리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0: 네, 아무래도 사전 예약을 해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재미있게 운영을 할수 있기
1: 아,
0: 때문에요. 참여 신청은 저희 전주 시민기록관 전화번호가
1: 네네.
0: 281-2934번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281에
0: 2934번입니다.
1: 2934번. 네, 281에 2934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시민기록관 전화번호 알려주셨는데, 위치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 뭐 이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희 시민기록관은 덕진구 인유동에 위치해 있고요.
1: 네네.
0: 지리적으로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안골 사거리와 기린 초등학교 중간쯤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에 문을 열어서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대중교통 이용 방법은 저희 시민기록관 이름이 들어있는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네.
0: 그래서 편하게 바로 앞이니까 하차하시자마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주차는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이용하시는데, 현재는 아시다시피 오부제를 시행하고
1: 아,
0: 있으니까
1: 네네.
0: 이 점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 시민들과 이 청취자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
0: 네, 이번 그 세대공감 기록 체험은 어린이, 노인, 뭐할것 없이 전 세대가 함께 기록에

0: 아침을 한번 몸소 느껴보자라는 취지에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서 저희 전주 시민기록관에서 특별하고 즐거운 기록문화 체험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
0: 네.
1: 저희가 공동체 라디오가 시민들의, 아까도
0: 네.
1: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나 일상을 기록하는 그런 또 매개체여서,
0: 네.
1: 전주 시민기록관이 굉장히 친근하고 또 궁금합니다.
0: 네.
1: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서 시민기록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초대해 주시면 제가 반갑게 응하겠습니다.
1: 네, 제가 한번 시간해서 다음 달 8월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0: 고맙습니다.
1: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전주 시민 기록관 신혜경 관장님 모셔서 전화 연결해서 전주 시민 기록관이 여름방학을 맞아서 시민들이 전주의 기록을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누시드 폴 바람 같은 노래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여러분들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 오늘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가 청년들의 정서 안정과 마음 회복을 돕는 전주형 청년 마음치유 상담 프로그램 청춘 와락 8월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8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완산구 현무 1길에 있는 청년 이음 전주에서 총 4차례 진행됩니다. 첫 시간에는 새로운 경험과 도전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는 리스트업을 만들기가 진행되고, 두 번째 시간에는 드림캐쳐를 만들며 마음의 안정과 소망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아로마 인사이트 카드와 에센셜 오일 시향, 타로 카드를 활용해서 현재의 심리 상태와 내면의 욕구를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이혼안사 월 행진을 만들며 복잡한 생각을 비우고 정서적 이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과정은 1대1 심리 상담 한 차례와 공예를 활용한 마음 치유 프로그램 세 차례로 구성되고, 네 차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8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선착순 10명을 모집합니다. 장가비는 무료이고요.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한 차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로 안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청년활력과 전화 063-281-876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기점놀이 전수관이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주 기점놀이 공연과 전통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완산구 세내로에 있는 전주 기접놀이 전수관 개동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추석 연휴에는 9월 24일과 26일에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참가자들은 전주 기접놀이에 대한 소개와 공연을 관람한 뒤 장구와 북, 소고를 연주하고 길을 직접 다뤄보는 체험에 참여합니다. 체험을 마친 뒤에는 참가자와 전수관 단원들이 함께하는 합동 공연도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5세 이상 어린이를 포함한 전주 시민과 관광객으로 회차별 선착순 30명 안팎을 모집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신청은 홍보물의 정보 문의를 이용하거나 전화 또는 현장에서 할 수 있으며, 참여가 확정된 신청자에게는 개별 문자로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 기접놀이 전수관 전화 063-225-0505번 또는 050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민기록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기록체험 프로그램 함께 만나요 전주의 기록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주시민기록관에서 진행되고요. 참가자들은 전주의 역사와 시민들의 일상을 담은 다양한 기록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평소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록물 보존 공간을 둘러보는 시크릿 수장고 탐방과 옛날 기록 재생기기를 직접 경험하는 레트로테크 체험, 전주의 과거 모습을 만나는 백투더 전주 등입니다. 또 자신의 기억을 기록으로 표현해보는 기억 더하기 기록 공방과 세대별 생화 문화를 살펴보는 시대공감 기록체험도 마련됩니다. 참여 대상은 전주지역 아동과 청소년뿐 아니라 여름 휴가철 전주를 방문한 가족 단위 여행객과 기록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는 전화로 사전 예약해야 하며, 장소는 전주시 덕진구 견원로에 있는 전주시민기록관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전주시민기록관 전화 063-281-293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름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친수쉼터가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8월 17일까지 전주 공예품 전시관 오목대 전통정원에 물과 그늘, 휴식 공간을 갖춘 여름철 친수쉼터를 마련합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매 시간 50분간 운영한 뒤에 10분간 휴식합니다. 쉼터에는 물을 채운 인공 연못을 비롯해 대형 그늘막과 의자, 냉풍기 등이 설치됩니다. 인공 잔디와 캐릭터 조형물, 대형 풍선으로 꾸민 여름 포토존도 운영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7월 25일에는 풍선 공연,
26일과 8월 1일에는 혼성 듀오의 버스킹 공연이 열립니다. 이어 비눗방울 공연과 한궁체험, 풍선 공연 등이 8월 17일까지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폭우나 태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문화정책과 전화 063-281-222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즈 여름 한 조각.

네, 러블리즈 여름 한 조각 듣고 왔습니다. 여름 한 조각, 아, 표현이 참 좋네요. 네. 계속해서 전주의 다양한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여름방학 특강은 8월 23일까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비롯한 12개 시립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어린이와 청소년 640여 명으로 책을 읽고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22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꽃심도서관의 그림책과 함께하는 바다 액자 만들기, 서신도서관의 책 읽으며 꼼지락 꼼지락, 효자도서관의 수박수영장 스토리테라리움, 금암도서관의 유리 액세서리 만들기 등입니다. 또 8월 8일에는 꽃심도서관의 청소년 전용 공간 우주로 1216에서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지역 예술작가와 함께하는 창작 워크숍이 열립니다. 완산도서관에서는 도서관 견학과 사서 작가와의 만남, 여름 독서 캠핑 등도 진행됩니다. 프로그램별 운영 날짜와 모집 대상은 서로 다르고요. 참여 신청은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에 프로그램 접수 신청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이나 각 프로그램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역을 이용하시는 분들, 전주역 증축공사에 따라서요, 기존 전면 주차장 운영이 중단되고 후면 주차장이 새롭게 개방된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7월 27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주역 전면 주차장 운영을 중지하고요. 모두 382면 규모의 후면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후면 주차장은 동부대로에서 진입도로와 장제길을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는 선상 연결 통로를 통해서 전주역 열차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주차장 위치가 기존과 달라지는 만큼 전주역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출발 전에 진입 경로를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교통정책과 전화 063-281-2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민미디어센터가 2026 전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와 주민 모임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지역과 공동체의 이야기를 영상이나 라디오 콘텐츠로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 단체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모임입니다. 선정된 단체는 심사를 거쳐 단체별로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의 제작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제작 콘텐츠는 각 단체와 모임의 특성을 살려 전주와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 신청서와 단체 모임 소개서,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서식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아서 작성한 뒤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전화 063-282-794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문화재단이 전주의 한지산업과 문화를 담은 기록물을 찾고 있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8월 28일까지 제1회 전주 한지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전주 한지 문화축제에 관련된 기록 자료 또는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 2020년 이전에 생산된 실물 기록물이어야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작성한 뒤에 실물 기록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9회 전주 독서대전을 앞두고 시민 공모전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 한병문화관과 완판군문화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9회 독서대전과 연계해 독후화와 독후감, 인스타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분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책 독후화 부문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독후감 부문, 그리고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서대전 홍보 인스타툰 부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 또는 도서관 산업과 063-230-18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그런 대서를 지났고 또 중복을 앞둔 한여름의 날씨 한가운데 있습니다. 뜨거운 날씨죠. 한낮에 무리한 외출과 야외 활동은 피하시고요. 물도 자주 챙겨 드시고 가족과 이웃의 안부도 한 번 더 살펴주시는 그런 주말이 되었으면 하네요.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으로는 장범준 여름밤의 오 사랑의 멜로디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935 라디오 전주원이었고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눈을 감고 느끼는 바람 속 터지는 함성과 야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희망은 그저 불안전한 자유. 어딜까 주변에 온통 붉어진 눈빛들의 향연. 실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진 꿈들과야.

맡기고 요동치는 심장은 떠두근거려 언제 마주할지 모르는 현실 앞에 무릎 꿇기 싫어 난 다시 일어났네 승리란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또 잡고 싶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 나의 가뿐한 DJ 둘리입니다. 네, 또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7월의 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한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첫 곡은 네, 이루마의 Kiss the Rain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루마의 Kiss the Rain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은 네 2003년에 이루마가 발표한 대표적인 피아노 독주곡 중에 하나인데요. 네, 한국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주되는 뉴 에이지 피아노 곡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오늘 들으신 버전은 피아노 독주 버전이 아니고 오케스트라 연주 버전이었는데 색다릅니다. 네, 피아노 곡도 좋지만 이 오케스트라 버전도 굉장히 웅장하면서 색다른 아주 좋은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름철에는 뜨거운 태양 그리고 소나기 뭐 이러한 태양과 비가 적절히 섞여서 네 6월, 7월, 8월을 장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에 대한 곡을 몇 곡을 준비해봤는데요. 다음 곡은 팝송입니다. 로드 스튜어트의 Have You Ever Seen the Rain? 네. 비를 본 적이 있냐? 뭐 그런 제목이죠. 네,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로드 스튜어트가 부른 Have You Ever Seen the Rain 듣고 오셨습니다. 원래 이 곡은 이분이 부른 게 아니죠. 네, 1971년에 CCR, 네, Creedence Clearwater Revival이라고 이거 풀네임으로 아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다 CCR로 알고 계시죠. 네, CCR이 1971년에 발표했습니다. 존 포거티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 로드 스튜어트가 2006년에 Still the Same Great Rock Classics of Our Time이라고 해서 우리 세대의 정말 록 클래식을 이렇게 리바이벌한 곡입니다. 그 중에 이 곡이 들어있죠. 네, 그래서 로드 스튜어트가 2006년에 다시 발표를 했는데 이 레인이 단순한 비가 아니고 슬픔, 갈등, 어려움 등을 상징하는 그런 은유로 해석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원래 이 CCR 해체를 앞둔 상황에서 쓴 노래라고 뭐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었지만 멤버들 사이 갈등으로 이 밴드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좀 허무함을 느끼고 그래서 비를 본 적이 있냐 뭐 이런 가사로 작곡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다시 들어도 그리고 로드 스튜어트의 버전으로 들어도 굉장히 흥겹고 즐거운 노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를 본 적이 있냐 이런 우리가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준비한 곡은 Eye in the Sky, 네, 하늘의 눈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죠.

네,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 대표곡 중에 하나인 Eye in the Sky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은 1982년에 발표가 됐고요. 네, 이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대표곡 중에 하나이자 가장 큰 히트곡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 트랙 앞에 시리우스라고 하는 그 연주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우스 연주곡을 듣고 이 Eye in the Sky를 이어서 듣는 게 원래 이제 구성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은 Eye in the Sky만 들려드렸습니다. 이 앨범이 이제 미국에서 성공을 좀 크게 거뒀죠. 특히 이 Eye in the Sky가 이제 빌보드 차트 3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Eye in the Sky, 하늘의 눈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그러한 눈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다 알아. 뭐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죠. 나는 I can read your mind. 나는 네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더 이상 속일 수 없고 뭐 감정에 휘둘르지 않고 그리고 거리를 두겠다. 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감시를 하는 이러한 전체주의 사회를 뜻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랑이 끝난 뒤에 상대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사람의 시점을 노래했다. 뭐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그룹이죠. 그래서 알란 파슨스와 에릭 울프슨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알란 파슨스가 이제 프로듀서 엔지니어 작곡을 주로 담당한다고 한다면 이 에릭 울프슨은 작곡, 피아니스트 그리고 작사 및 보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그룹이다 보니까 가수나 이러한 멤버들은 그때그때 초대해서 연주를 하는 거죠. 이 알란 파슨스가 사실은 락 음악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레코딩 엔지니어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비틀즈의 에비로드의 녹음 엔지니어로 참여했고 Let It Be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핑크 플로이드의 The Dark Side of the Moon 굉장히 유명하고 전설적인 앨범인데 요 The Dark Side of the Moon의 엔지니어로 참석을 해서 이 입체적이고 정교한 사운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해서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죠. 이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 이분들도 히트곡이 몇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곡이 지금 들으신 Eye in the Sky이고요. Time Flowing Like a River 이렇게 가는 노래 있잖아요. 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그런 Time도 있고요. Old and Wise. 나이 먹어서 이제 더 현명해졌을 때를 노래하는 그 Old and Wise. 이런 곡들이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대표곡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Eye in the Sky까지 듣고 오셨고요. 다음 준비한 곡은 Right Here Waiting입니다.

리처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For You.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곡을 듣고 오셨습니다. 리처드 막스가 1989년에 발표한 노래고요. 예, 세계적인 히트 발라드 송입니다. 이 곡은 당시 아내였던 배우인 신시아 로즈를 위해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리처드 막스는 월드 투어 중이었고 신시아 로즈는 영화 촬영을 해야 돼서 떨어져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느낀 그리움을 담아서 이렇게 곡을 썼고요. 이 가사 중에 당신이 어디에 있던 무슨 일을 하건 나는 바로 여기에서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예,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리처드 막스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인데요. 19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반을 대표하는 팝 발라드 가수입니다. 목소리가 특이하죠. 네. 감미로운 목소리이자 뛰어난 작곡 실력으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는데 금방 이 노래 Right Here Waiting, Hold On To The Night, Now And Forever 이러한 곡들, 뭐 Endless Summer Night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더니 신디 로즈하고는 1989년에 결혼을 해서 2014년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89년에는 결혼 초기 신혼이어서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Right Here Waiting은 좀 사적인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노래는 계속 남아서 아직도 정말 옛날을 회상하는 그런 좋은 곡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좀 계속 발라드 곡만 듣다 보니까 좀 비트 있는 곡으로 일부를 마무리하려고 이 곡을 한번 다음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들으시면 옛날 생각이 절로 나실 거예요. 네, Eye of the Tiger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음악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올드 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공동체 라디오 앱, 유튜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1부의 끝곡으로 서바이버의 아이 오브 더 타이거 듣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지만 또 굉장히 귀에 있고 이 곡을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죠. 네, 바로 로키 영화입니다. 네, 실버스타 스텔론의 출세작. 네, 로키의 저는 근데 이 곡이 로키 1의 주제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로키 3의 주제가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곡을 부른 서바이버는 예전 1970년대 이제 결성을 했어요. 시카고에서 1978년에 결성했는데 80년대를 대표하는 이 하드록이자 이 아레나 록 밴드 경기장 락이죠. 네, 이러한 응원가나 이런 걸로 많이 쓰이는 그러한 음악을 많이 작곡 및 불렀죠. 데이빗 비클러라는 보컬리스트가 이 아이 오브 더 타이거는 불렀다고 합니다. 그 후에 지미 제미슨이 합류하면서 또 다른 전성기를 맞긴 했는데 이분들이 이 아이 오브 더 타이거 로키 3 주제곡을 부른 다음에 이제 로키 4 OST인 버닝 하트도 불렀고요. 네, 뭐더 서치 이즈 오버, 하이 온 유 뭐 이러한 히트곡들이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아마 제일 유명한 것이 이 아이 오브 더 타이거. 버닝 핫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분들께는 조금 수명은 짧았다는 거. 네, 서바이버가 불렀다는 것도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나 간만에 예.

네, What's Up 듣고 오셨습니다. Four Non Blondes가 불렀고요. 이 Four Non Blondes는 네 명의 금발 아닌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Four Non Blondes가 1990년대 초반에 Alternative Rock 밴드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하고도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이 What's Up, 1993년 발표 곡인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노래 제목은 What's Up인데요. 노래를 듣다 보면은

What's up이란 말은 안 나오고 What's going on만 주구장창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사는 What's going on이 많이 나왔으니까 제목을 What's up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네. 이분들은 1992년에 유일한 정규 앨범을 하나 내는데 Bigger, Better, Faster, More라고 예, 좀 더 크고 낮고 예, 빠르고 더 많이 뭐 이러한 뜻을 가진 앨범을 냈지만 94년인가요? 네. 내부적인 갈등으로 해체했다고 합니다. 이 밴드의 보컬은 린다 페리였고요. 예, 린다 페리의 허스키하면서도 이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굉장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네, What's Up? 네, Four Non Blondes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저는 이 What's Up을 들으면 약간 연상돼서 떠오르는 곡이 있는데 이 곡입니다. 레디오헤드의 크립입니다.

네, 레디오헤드의 크립 듣고 왔습니다. 크립은 이렇게 좋은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좀 못난이라는 뭐 그런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 더한 좀 일종의 은어이긴 한데 예. 아무튼 그러한 뜻이고 한 남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너처럼 특별하지 않고 난 여기 있을 자격이 없고 나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I'm a creep. I'm a weirdo라고 하거든요. 예. 예, weirdo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별난 사람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한 자기 일종의 학대라고 할까요? 뭐 자기 비하의 노래이긴 한데 노래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둬가지고 한때는 이 레디오헤드가 이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레디오헤드 크립을 네, 2부 두 번째 곡으로 듣고 왔고요. 제가 준비한 세 번째 다음 곡은 마이클 볼튼의 허스키한 음성으로 예, 듣고 오실 예정인데요.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내가 어떻게 당신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곡이죠.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은 1989년에 발표된 네, 그의 대표적인 발라드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작곡은 1983년에 마이클 볼튼이 했는데 로라 브래니건이 먼저 노래는 불렀다고 합니다. 로라 브래니건은 글로리아를 불러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히트를 먼저 시켰는데, 예, 마이클 볼튼이 직접 다시 녹음을 해서, 네, 1989년 발표하는 바람에 더큰 히트를, 쳤다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뒤에, 이제 어떻게 나는 살아야 합니까? 뭐 그런, 네, 당신 없이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사랑의 깊은 상실감을 표현한 그런 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으로 네, 마이클 볼튼이 이제 빌보드 핫100 1위에 올랐고요. 네,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남성 팝 보컬 퍼포먼스를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 마이클 볼튼 1980년대와 90년대를 대표하는 팝 발라드 가수인데 금방 들으신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말고도 네, When a man loves a woman 그리고 Time, Love and Tenderness 같은 명곡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네, 간만에 이분의 또 허스키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옛날에 히트할 당시 생각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제가 준비한 곡이 있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보의 I'd love you to want me입니다. 약간 이지 리스닝으로 듣고 오시죠.

네, 로보의 I love you to want me 듣고 오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원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고요. 예, 그 이제 당신도 나를 사랑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이런 정도의 예,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1972년에 예, 발표된 노래여서 약간은 예, 조금 더 옛날 음악 같다는 느낌은 들으시죠. 네.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의 음악 위주로 들으셨고 네. 로보의 1972년 발표곡 I'd Love You, Want Me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또 주어진 한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 저녁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좋은 밤 그리고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또 활기찬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Even the Nights Are Better, Air Supply가 부르는 네, 밤이 훨씬 좋아요 뭐 그런 제목이 될까요? 들으면서 오늘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뿐한 DJ 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광대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빨간 코, 커다란 웃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익살스러운 모습. 하지만 그 화려한 분장 뒤엔 전혀 다른 얼굴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웃고 있지만 사실은 울고 있는 얼굴. 사람들 앞에서는 즐거워 보이지만 혼자가 되는 순간 한없이 쓸쓸해지는 얼굴.

바로 그 이중적인 얼굴을 캔버스에 담아낸 화가가 여기 있습니다. 화려했던 인기의 정점에서도, 쓸쓸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그는 늘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힐링아트 도슨트에서는 이 화가의 작품 속에 숨겨진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작품들을 방송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티븐 산체스의 I Need You Most of All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치님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하트 도슨트 DJ 정진희입니다. 와, 비가 오락가락 오락가락, 그죠? 뭐 그냥 화창하게 갠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장마철의 뭐 특징이기도 하겠지만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너무 습하다 보니까 불쾌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사소한 것에도 좀 이렇게 짜증낸다거나 동료 간에 또 가족들끼리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뽀송뽀송하게 고슬고슬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힐링하트 도슨트는 84번째 미술편이에요. 미술편인데 사실 지난 그 미술편에서 세계의 명화 속 숨은 소름 돋는 이야기 그 시리즈로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세 번째 작품을 미처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슨트를 해드리지 못했던 3부를 오늘 이어서 3부 순서에 그대로 이어붙이게 할 겁니다. 여러분. 네, 기대하셔도 좋아요. 근데 또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또 앞에서 이게 또 길어지면 오늘도 못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러다가 저 그 3부가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프레고나르의 작품인데 프레고나르 그 무덤에 가서 석고대죄 해야 할 판이에요. 오늘 또 만약에 방송 못하면 네,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안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닌데 쓸데없는 소리도 뭐 쓸데없는 소리고 뭐고 할 말은 하고 지나가야 되니까 제가 원래는 오늘을 사실은 눈치채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음악편을 했으니까 오늘 영화편이죠. 그쵸? 문학, 미술, 음악, 영화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니까 사실은 오늘이 84번째 영화편을 영화 순서를 나가야 맞는데 영화 이야기가 맞는데 계속 제가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다 보니 뭔가 계속 틀에 짜여진 정형화된 쳇바퀴 돌듯이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영화했으니까 오늘은 미술해야 되고 음악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이런 어떤 틀에 박힌 방식을 좀 타파하고 싶어서 그때그때 제가 조금 더 오늘 이런 주제가 꽂혔다 뭐 오늘은 영화를 하고 싶어 오늘은 음악을 주제를 다뤄야겠어 라고 할 때는 그때그때 제 그 영감에 탁 꽂힌 그 주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좀 프리하게 그렇죠? 이런 형식에 굳이 얽매이고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뭐 미술 오늘 미술편이겠지? 왜 미술편 안 해?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근데 그런 거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좋겠다. 와, 왜 오늘 영화 할 차례인데 나 오늘 영화 무슨 영화일지 너무 기대돼. 너무 궁금해. 막 이렇게 학수고대하면서 오매불망 기다리시는 분이 기다리셨던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참 좋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또 딴 얘기하네요. 네, 자 주목 레드썬.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명화 속 숨은 소름돋는 이야기 2탄 준비했는데 1, 2부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준비했어요. 네, 이제 20세기 프랑스 화단에서 마지막 구상 회화 작가로 불렸던 베르나르 뷔페라는 작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는 작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2019년도인가요? 2019년도와 26년도에 제 기억에 그 예술의 전당에서 회고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두 번 정도. 그때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그 회고전 두 번의 회고전을 계기로 좀 한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이 뷔페라는 화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뭐 거의 모르는 분들이 많았죠 훨씬. 어쨌든 오늘은 이 화가의 그 작품 그리고 생애를 한번 돌아볼 거예요. 그 숨은 이야기 작품의 서사를 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화가의 인생과 작품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왜 그가 이 프랑스에서 그토록 뜨거운 사랑과 논쟁을 동시에 받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피카소가 질투를 했다고 할 정도로 현대미술의 거장인 피카소가 질투를 했다니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나요?
특히 그가 평생 그려낸 광대 시리즈, 서커스. 이 주제 속에는 인간이 가진 두 얼굴,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으로 감춰진 진짜 모습에 대한 깊은 은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 그의 작품 가운데 조금 더 서사가 도드라진 작품을 초이스해서 그 작품의 숨은 이야기, 그리고 뷔페의 일생, 또 평생의 뮤즈이자 아내였던 아내였던 아네벨과의 사랑 이야기까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로고송 듣고 와서 1부 이야기 바로 이어갈게요.

0: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1: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MHz와 영월 FM 99.1MHz에서 보내드리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오늘 84번째 미술편 준비했어요. 세계의 명화 속 숨은 소름돋는 서사 2탄입니다. 자, 1부 들어갈게요. 20세기 프랑스의 마지막 구상회화 작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베르나르 뷔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유명한, 많이 알려진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죠? 좀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실 텐데 살아생전의 한 인터뷰에서 본인을 어떻게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뷔페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광대일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는 자신이 그렸던 그 광대나 서커스의 테마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면과 외면의 이중성에 대한 함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일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어쨌든 그 살아온 인생도 약간 광대처럼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좀 간극이 큰 삶을 살아온 그런 뷔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베르나르 뷔페는 50년이라는 끼나긴 시간 동안 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마주하는 일상 속의 사물이나 사람 그리고 본인의 초상을 끊임없이 이제 캔버스에 이렇게 담아냈는데 이 화가가 평생 단 한 번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캔버스 위에 떠난 지옥여행인데요. 오늘 1부에서는 그 뷔페가 그려낸 작품들 가운데 제 나름대로 흥미진진하다고 초이스한 작품 바로 죄송합니다. 좀 감기 기운이 있나 봐요. 좀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서 그런지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소재로 한 단테의 지옥, 지옥에 떨어져 얼음에 갇힌 사람들 바로 이 작품입니다. 1976년 뷔페의 나이는 48이었는데 이미 이 젊은 시절 피카소의 라이벌이라 불리며 프랑스 화단을 뒤흔들었습니다. 45이라는 이른 나이에 아카데미 데보자르 회원으로 선출된 만큼 화가로서도 절정에 서 있던 시기였는데요. 그런 그가 어느 날 붓을 들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지옥이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데모노 단테 알리기에리가 쓴 불멸의 서사시 신곡인데요. 힐링아트 도슨트에서도 일부 힐링아트 도슨트 1부 때 제 단테 신곡을 도슨트 해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까마득 갑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곡은 지옥,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이렇게 세 개를 순례하는 대서사시죠. 주인공 단테는 길잡이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를 받아서 죄인들이 벌을 받고 있는 지옥의 9개의 그 원을 차례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뷔페는 이 방대한 세계 가운데 그죠? 오직 지옥편, 연옥도 천국도 아닌 지옥편을 선택합니다. 오직 지옥이었다는 점, 가장 뷔페답게 만드는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뷔페는 좀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2차 세계대전으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온몸으로 그 전쟁의 참혹함을 본인이 목도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여기에 더해 그를 화가의 길로 이끌었던 어머님마저 이 뷔페가 20살이 되기 전 뇌종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머니가 세상의 전부였는데 뷔페한테는 갑자기 이렇게 갑작스럽게 곁을 떠나게 됐으니 상심이 굉장히 컸겠죠. 그러니까 뷔페에게 이 지옥이라는 세계는 달리 어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한 감정이고 상황이었던 셈입니다. 전쟁과 죽음, 또 상실과 고통이라는 주제는 뷔페가 데뷔 이후부터 줄곧 그려왔던 화두였고 1976년 단테의 신곡 중 그 지옥의 인상적인 장면들을 초이스해서 지옥에 떨어져 얼음에 갇힌 사람들 바로 이 작품을 탄생시키죠. 이 그림은 단테의 지옥에서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아홉 번째 원 지옥의 맨 밑바닥에 있는 거대한 얼음 호수인 코키토스. 네, 코키토스 맞나요? 코키토스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배신자들이 벌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배신한 사람, 조국을 배신한 사람, 은인을 배신한 사람, 그리고 주군을 배신한 사람들이 몸의 일부 혹은 전신이 꽁꽁 그 얼음 속에 갇혀서 영원히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벌을 받는 곳이죠. 그리고 가끔 예전에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화탕지옥 뭐 이런 거 있잖아. 팔팔 그 물처럼 끓는 불 속에 이렇게 빠뜨리는 이런 그 지옥의 형벌을 본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이제 뜨거워서 못 사는 거고, 이거는 이제 추워서 못 사는 거죠. 얼음 지옥이니까. 저는 화탕 지옥을 선택하랍니다. 그 더워서 떠 죽을래, 얼어 죽을래 하면 저는 떠 죽는 편입니다. 아, 추위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아, 정말 이 그림만 봐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 네, 그 초록창에 지옥에 떨어져 얼음에 갇힌 사람들, 베르나르 뷔페 작품, 지옥에 떨어져 얼음에 갇힌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한번 검색을 하셔서 이 작품을 보시면서 도슨트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곳인데 뷔페는 바로 그 장면을 캔버스에 옮겨낸 거죠. 화면 속에는 이게 보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들이 아주 날카롭고 막 이렇게 뒤틀린 자세로 그 얼음 사이에 갇혀 있어요. 정말. 옴짝달싹 못하게. 퀭하게 들어간 눈, 초점이 없는 눈, 그 겁에 질린 눈, 그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 또 마치 얼어붙은 그 채로도, 몸이 얼어붙은 채로도 끊임없이 그 안에서 막 몸부림치는 듯한 이런 경직된 몸짓까지 굉장히 날카롭고 거친 선으로 표현된 인물들 사이로 뾰족뾰족한 얼음 결정들이 화면, 캠퍼스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우, 보기만 해도 네, 춥네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 서슬시퍼런 냉기가 보는 이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는 듯한 느낌이죠. 그런데 이 아비규환 같은 장면 한가운데 흰옷을 입은 인물이 조용히 서 있는 게 보여요. 이제 미술사학자들은 이 인물을 단테 혹은 그를 인도한 베르길리우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글쎄요. 지옥의 참혹함을 그저 이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 덕분에 이 그림이 그 단순히 어떤 공포, 무서움을 두려움을 넘어서 인간의 죄와 벌에 대한 뭔가 심판을 하는 것 같은 굉장히 깊은 그 너머의 사유로까지 확장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건 뷔페가 평생 몸담았던 이 목격자파. 그렇죠? 목격자파. 말이 좀 이상한데 업저버, 관찰자. 이 프랑스어로는 옴테모앙, 옴테모앙이라고 한다고 해요. 즉 라파엘 전파나 뭐 인상주의처럼 특정 유파가 있는 게 아니라 동시대 화가인 베르나르 로르즈 그리고 앙드레 미노 등과 함께 시대의 목격자로서 그림을 그리겠다며 결성한 어떤 한 그 그룹이죠. 커뮤니티, 그룹의 정신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 그림에 등장한 그 이제 하얀 옷을 입고 딱 관찰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뷔페에게 그림을 그린다는 건 언제나 무엇을 목격하고 기록하는 행위였고 그런 그에게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죄와 벌의 세계, 이 지옥이야말로 가장 뷔페다운 소재였던 셈이죠. 그래서 이제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두고 베르나르 뷔페가 평생 그려온 죽음과 고통, 고독이라는 주제가 마침내 하나의 완결된 세계관으로 응축된 작품이다 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지점은 뷔페가 유독 이 작업을 말년이 아닌 정말 한창 명성과 실력이 뿜뿜하는 무르익는 시기에 완성했다는 점인데요. 이미 뭐 당시에 대가의 반열에 오른 화가가 스스로 가장 어둡고 침울하고 고독하고 비참하고 참혹한 세계로 아주 주저없이 뚜벅뚜벅 겁도 없이 들어갔다는 지점. 자신의 그림 인생 그러니까 그림 인생의 전체를 마치 돌아보는 듯한 그런 그 뷔페 나름대로의 방식이지 않았나. 굉장히 좀 철학적인 사유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단테의 지옥, 지옥에 떨어져 얼음에 갇힌 사람들은 문학과 회화가 만나 탄생한 그러니까 문학과 회화가 만나 탄생한 걸작이면서 동시에 뷔페라는 화가가 평생 품고 있던 전쟁의 상은, 고통, 결핍, 어둠과 불안함 이런 감정들,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그런 감정들, 네거티브한 그런 감정들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가장 응축된 형태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어둡고 강렬한 세계를 그려낸 화가 베르나르 뷔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성장 배경과 파란만장했던 인생, 그리고 평생의 뮤즈였던 아내, 아네벨과의 사랑 이야기까지 2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디, 이사랑, 로이킴, 스마일보이.

여러분은 지금 친절한 진 씨의 힐링하트 도슨트 오늘 84번째 미술편 세계의 명화 속 숨은 소름 돋는 서사 2편 예, 2탄 듣고 계십니다. 베르나르 뷔페 이야기, 작품 이야기, 사랑 이야기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자, 그 단테의 지옥을 그린 뷔페를 이제 1부에서 만나보셨는데 이토록 어둡고 강렬한 세계를 그려낸 이 뷔페라는 화가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지금부터는 뷔페가 태어나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시간순으로 좀 이렇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나르 뷔페는 1928년 파리에서 태어납니다. 예술가들의 블랙홀이라는 그 파리에서 태어나죠. 아버지는 가정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고 대신 어머니가 어린 뷔페의 그림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굉장히 물심양면으로 뒷받침 해주었다고 해요. 서포트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나치가 점령한 파리의 야간학교에서 대생을 익히는 이 소년 뷔페는 15살이 되던 해에 프랑스 최고의 미술학교인 에콜 데 모자르에 조기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 간 거죠. 똑똑해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앞다투어 칭찬할 만큼 그의 재능만큼 확실했는데 그 무렵 뷔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1부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뇌종양 판정을 받고 불과 석 달 만에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인데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매주 그 뷔페의 손을 잡고 루브르 박물관을 찾았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그런 어머니를 잃은 뷔페는 이후 학교도 그만두고 철저히 혼자서 독학으로 그림 공부를 해나갔다고 합니다. 훗날 그는 나는 살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 라고 회고한 바 있죠. 전쟁의 폐허와 어머니의 죽음 이 두 가지 큰 상실이 뷔페의 특유의 그 무채색과 냉랭한 화면을 뚫고 나오는 그 굉장히 차가운 기운 그렇죠? 검은 직선, 거친 이런 그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런 에너지들이 평생 그의 시그니처가 된 날카로운 선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살이 되던 1947년 뷔페는 첫 개인전을 열죠. 그리고 딱 1년 뒤인 1948년 20살의 나이로 프랑스 최고 권위의 비평가상을 수상하며 이 화단에 자신의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킵니다. 이후에 그 인기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어요. 폭발적. 그 신드롬급이었죠. 26살이 되기도 전에 르누아르가 평생 그린 그림보다 더 많은 작품을 완성했다고 할 정도로 뷔페는 엄청난 다작의 화가였고 28이라는 이른 나이에 이미 100만 장자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고급차, 제규어나 롤스로이스 같은 차를 즐겨 탔다고 하고 성 있죠, 성. 김씨, 이씨 그 성 말고 캐슬. 그 성을 구입해서 휴가나 평상시에 그곳에서 휴가를 지내다 온다거나 생활을 했을 정도로 뭐 굉장히 플렉스한 생활을 좀 한 것 같아요. 여유로운.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스타 화가였던 셈이죠. 그런데 얼굴도 되게 잘생기셨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특히 코가 굉장히 이게 도드라져 보이는데 이게 딱 봐도 그 잘생긴 프랑스 사람, 프랑스 전형의 미남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또 부인 되시는 우리 아나벨 여사님도 굉장히 또 미인이시더라고요. 소설가이고 또 배우이기도 하셨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인기를 누리던 시기에 뷔페 곁에는 한 남자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프랑스 패션계의 거물이 되는 피에르 메르제였는데요. 이 두 사람이 1950년부터 무려 8년 동안 연인 사이로 함께 지냈다고

그 단테가 만났던 베르사체처럼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그 파리 생제르맹 네플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불리던 소설가이자 배우이자 상숑 가수였던 말 발음이 왜 이러죠? 가수였던 아나벨 슈아브라는 여인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아나벨 역시 부모님을 모두 비극적으로 떠나보낸 아픔을 갖고 있었는데,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슷한 상처를 지녔던 두 사람은 그야말로 첫눈에 띠로리 이렇게 돼서 만난 지 불과 몇달 만인 1958년 12월 12일, 12.12 사태네요. 죄송해요. 네, 전격적으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후 두 사람은 뷔페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무려 40년을 함께 동반자로 지내게 됩니다. 아나벨이 글을 쓸 때면 뷔페가 옆에서 사파를 이렇게 그려주었고, 뷔페가 전시를 열 때면 아나벨이 서평을 써줄 만큼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면서 조력자이면서 또 영감의 원천이자 뮤즈가 되어줬다고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이상적인 부부 아닙니까? 전 정말 이렇게 서로 친구처럼 또 일할 때에도 서로에게 뭔가 힘이 되어주는, 그냥 말로서만 힘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이렇게 메꿔주고 도와주는,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약간 파트너십, 부부이면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정말 이상적인 부부 관계이지 않나.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네. 자, 또 이상한 소리 하기 전에 넘어가야죠. 제 입을 제 스스로 틀어막아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안 말려주니까. 자, 뷔페는 이런 아나멜을 수없이 화폭에 담습니다. 사랑하니까 얼마나 그리고 싶겠어요. 그쵸? 자랑하고 싶고. 1959년부터 61년 사이에 그려진 드레스를 입은 아나벨 등 이른바 이 아나벨 시리즈는 이전의 여인 초상화들과는 비교했을 때 한층 더 사실적이고 섬세하면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늘 무기력해 보이던 뷔페의 그 인물들과는 달리 작품 속 아나벨은 생동감이 넘쳐 흐릅니다. 왜안 그렇겠어요? 네. 관심 없는 사람 그리는 거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는 거하고는 이 눈빛부터가 달라지는데, 그렇죠? 네.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그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붓 끝에 묻어났겠죠. 사랑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2002년 아나벨이 쓴 글을 보면 뷔페를 향한 여전히 애정이 느껴지는 고 글이 있어요. 그가 그려준 나의 초상화를 볼 때면 나는 절대로 늙지 않을 것이며 살찌지 않고 추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나 자신에게 이야기한다. 그가 나를 사랑했던 그대로 있을 것이다. 고마워요. 당신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고, 글을 남겼다고 하고, 또그 다음 해에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 또 빙의해서 할게요. 나는 다시 한번 위대한 화가 베르나르 뷔페에게 변함없는 존경심과 사랑을 보냅니다. 그런 남자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지나치리만큼 자랑스럽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일기에 썼는지, 어디 기고문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나벨이 공개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좀 자주자주 한것 같아요. 그리고 뷔페는 1963년 그만큼 남편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뷔페는 1963년 3년 4월 15일 모든 것을 아내에게 남긴다는 유서의 내용을 글이 아닌 정물화 한 점으로 그려서 남깁니다. 그러니까 정물화에 이 글을, 유서의 내용이 담긴 글을 정물화에 쓴 거예요. 이 글에서 이 그림은 훗날 유언장 정물화로도

하면서 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이제 세 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해요. 아이를 낳지 않고 입양,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양을 하는데 딸 둘에 아들 하나. 딸 미르지니는 1962년에 입양을 하고 또 딸 다니엘은 1963년 연년생으로 이렇게 입양을 하고 1973년에 그러니까 10년 후에 아들 니콜라를 입양합니다. 그래서 일남 이녀를 이제 슬하에 두게 되는 거죠. 가정을 꾸린 뷔페는 이 시기 1960년대에 서커스와 광대를 주제로 한 연작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나요? 뷔페라는 질문에 글쎄요, 나는 광대로 기억되고 싶어요라고 답변한 바로 그 시리즈죠. 네, 광대 시리즈. 인간의 내면과 외면, 웃음과 슬픔, 그렇죠? 이런 이중성, 슬픔과 기쁨, 이중성을 가장 압축적으로 담아낸 주제가 바로 광대였죠. 그리고 이 무렵부터 뷔페는 브르타뉴 지방의 풍경도 꾸준히 이제 화폭에 담기 시작하는데 어머니를 이제 추억하며 그렸던 평온하고 잔잔한 브르타뉴 바다는 훗날 그가 1999년에 타계를 하는데 그 마지막 99년에 그렸던 그 사망하기 직전에 그렸던 브르타뉴의 폭풍이라는 그 작품에서 굉장히 격정적인 풍경으로 휘몰아칩니다. 아내인 아나벨은 그림을 보자마자 그 뷔페의 죽음을 자살을 직감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림이 어두워요. 이 바닷속으로 침몰되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이 폭풍의 한가운데에 침몰하는 노란 배로 표현을 한 바로 그 작품입니다. 또한 거친 직선으로 표현한 건축물과 도시 풍경화 그리고 강렬한 원색이 도드라지는 인물화 작업도 꾸준히 이제 이어가죠. 그런가 하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또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또 일부에서 소개해드린 단테의 신곡 지옥편까지 거장들의 문학 세계를 자신만의 화풍으로 재해석하는 대작들도 또 많이 남겨요. 이렇게 어쨌든 다작을 하면서 또 상업적으로도 꽤 성공한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커리어를 성공을 거두게 되지만 정작 프랑스 화단 그 주류 미술계에서의 평가는 아주 냉혹하고 차가웠습니다. 그 당시에 그죠? 전후 프랑스 화단은 이미 그 추상미술에 완전히 돌아선 시기에도 아직도 그 뷔페가 구상회화를 고집했기 때문에 이제 마찰이 있었던 거예요. 그 뷔페가 주로 활동하던 시기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인데 이미 1940년대부터 유럽 프랑스를 중심으로 앵프로멜, 그러니까 형식이 없는 그림, 추상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캔버스에서 상, 이미지가 사라지는 거, 밀어내는 걸 추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추상회화, 형식이 없는 앵프로멜 계열이 그 하나의 그 미술 사조처럼 대유행을 하던 시기였는데 그 모두가 다 그러니까 예스 할때나 혼자 노한 거야. 그러니 주변에 그 예스 하는 사람들이 요 뷔페를 고운 시선으로 보진 않았겠죠. 쟤 뭐지? 맨날 그림을 엄청 그려야 되는데 또그 당시 본인들이 그 추구하는 이런 추상회화에 비해서 구상회화는 약간 낡은 방식, 옛날 방식, 촌스러운 방식. 이제 요런 의식이 팽배해진 거예요. 그 주변 우리 그 화단의 그 화가들,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좀 무시를 하기도 하고, 좀뭐 왕따 아닌 왕따가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때 그 우리 현대미술의 3대 거장이라고 할수 있는 뭐 피카소, 몬들리안, 또 누굽니까? 칸텐스키. 요런 화가들도 추상회화를 고집했고, 그 기조를 따랐던 화가들인데, 그좀 옛날 방식의 그 구상회화를 고집하는 그 뷔페가 뭐 곱게 보였을 리는 없죠. 그래서 왕따, 집단 왕따를 좀 당하고 비아냥거림을 당했다. 나중에 이제 파킨슨병에 걸려서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데 결국은 뭐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만 그런 병에 걸리기까지도 이런 그 주변에서 받았던 사람들로 받았던 스트레스가 정말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왜 그렇게 구상회화를 고집했는지는 제가 뷔페를 만나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구상회화가 돈은 돼요. 돈은 되는데 사실 이 사람이 이 28에 백만장자가 됐기 때문에 이미 뭐 돈이 궁해서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본인 나름의 어떤 예술적 철학이 세계관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귀스타브 크루베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존경했다고 합니다. 뷔페가. 크루베 자체도 실존주의 화가이면서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잖아요. 크루베가. 그러니까 사실주의와 이 추상하고는 완전히 이게 대립이 되는 양상인데 그래서 존경하는 화가가 크루베였다는 점도 그렇고 그래서 더그 구상회화를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피사체를 고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제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로서의 성취는 꾸준히 인정받아서 1971년에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그 유명한 레지옹 도네르 훈장도 받았고 1974년에는 불과 46세 나이로 아카데미 대 모자르의 회원으로 아카데미 대 모자르 회원으로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아, 불어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이렇게 반세기 가까이 붓을 놓지 않았던 뷔페에게 1997년 파킨슨병이라는 잔인한 진단이 내려집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예전처럼 정교한 선을 그을 수 없게 된 현실 앞에서 화가로서 얼마나 절망했을지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려운데요. 그 6달 동안 무려 24점에 달하는 25점인가요? 25점에 달하는 죽음을 주제로 한 해골 연작 시리즈를 완성합니다. 요 즈음이 그가 그 생일 마감하던 1999년에 굉장히 많이 그리죠. 요 해골 연작 시리즈를. 이 그림 속 해골들은 옷을 벗고 있거나 기도를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도 하고 심장이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기도 한데 또막 장기가 이렇게 돌출돼 있기도 하고 태아의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뱃속에. 굉장히 좀 기괴하기도 하죠. 실제로 뷔페는 요그 죽음 연작을 그리면서 그릴 때 파킨슨병이 이제 악화돼서 오른손을 거의 쓸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오른손을 겨우 붙잡고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그 작업하는 모습을 본인의 그 아들 아까 니콜라라고 했죠. 입양한 그 니콜라에게 영상으로 남겨놓으라고 찍으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아까 그 심장 그려진 해골 그림을 보면서 느낀 건데 뭔가 아직 나 말짱해. 나 열정 죽지 않았어. 나 베르나르 뷔페야. 이것 봐. 이렇게 미친 듯이 뛰고 있잖아. 나 죽지 않았어. 나 아직 살아있어. 마치 죽음과 맞짱 뜨는 듯한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한 생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1999년 10월 4일, 베르나르 뮈페는 자신의 화실에서 검은 비닐봉투를 뒤집어 쓴채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신은 예술가가 아니라 화가라고 고집스럽게 말한 그에게 파킨슨병으로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겨우 그려나가는 삶이, 그림을 그려나가는 삶이 본인에게는 더 비참했나 봅니다. 밀레니엄을 코앞에 두고 영원한 20세기의 구상 화가로 남는 길을 선택한 외롭고 고독한 한 광대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뷔페는 살아생전 무려 8천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평가는 서서히 뒤바뀌기 시작하죠. 2016년 파리 근대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는가 하면 이제 국내에서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과 2024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회고전이 열린 바 있고 굉장히 성황리에 전시가 막을 내려서 늦게나마 이 훌륭한 화가가 또 재조명을 받게 되고 있죠. 받고 있죠. 근데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일화로 그 당시 제가 기억할 때그 전시 타이틀이 샤갈, 달리, 그리고 뷔페. 아마 요 타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람객들이 샤갈하고 달리는 너무 잘하는데 도대체 뷔페가 뒤에 있어서 달리하고 그 샤갈 보고 나면 뷔페 공짜로 주나요? 뭐 이런 문의를 하는 관람객들도 있었다는 뭐 그런 썰이 있는데 글쎄요.
예,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뭐 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그 정도로 몰랐던 거죠. 어쨌든 그랬던 뷔페가 이제는 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그의 작품이 재조명받고 그의 삶이 알려지게 돼서 사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로. 그의 그림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강렬하게 붙잡는 이유는 어쩌면 그가 평생 그 가장 솔직하고 또 가장 치열하게 자신의 고독, 불안, 우울, 결핍, 절망 이런 그 네거티브한 감정들을 꾸밈없이 작품에 투사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어떤 의미에서 내 그림은 내 인생의 모든 단계를 관통하는 실과 같아서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 삶은 계속된다. 네, 이 문구가 전시장 벽면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전쟁 같고 폭풍 같은 그의 치열한 삶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요 메시지가. 자, 여기까지가 준비한 베르나르 뷔페의 삶과 작품, 그리고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타이틀은 소름 돋는 서사였는데, 소름까지는 돋지 않았고, 네, 좋은 화가, 네, 한 사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다, 또 여러분들 알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어느 정도 좀 수확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희망을 가져보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소름 돋는 그림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소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방송 끝나고 스튜디오 문을 나서면 네,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이 어마무시한 더위인데요. 내일 토요일이 중복인 거 다들 아시죠, 여러분? 근데 올해는 중복하고 말복 사이가 무려 20날이나 벌어지는 이른바 월복이라는 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더위가 예년보다 훨씬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올여름엔 온열질환으로 응급실 찾는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었다고 하죠. 햇빛이 가장 뜨거운 한낮에는 가급적 바깥 야외 활동 좀 자제해 주시고 또 내일 중복이니까 삼계탕이나 장어 등 뜨끈한 보양식 한 그릇으로 지친 몸, 마음 든든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림 속 인물들이야 캔버스 안에서 얼마든지 지옥도 맛보고 폭풍도 맛보겠지만 우린 또 그러면 안 되니까, 그쵸? 지금까지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DJ 정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너를 입혀줘. 난 속이 텅 비어버려서 마땅히 떠오르는 좋은 제목이 없는 girl. Yeah. 나를 말없이 안아줘. 두 수 없이 내뱉는 내 한숨에 대답해줘. 내 목소리를 들어줘. 잠시만

0: 내 그렇듯 나 여기 있을게. 너만을 위해 꽃을 피울래. 그렇게 나는 내게로 너와 나 아름다운 세계로 우리 둘이 영원히 이 순간에 forever young.
1: Yeah, 네가 준비되면 let me know. Just tell me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어. I'm ready. Just spread your wings. Come to me. Yeah, hold you so tight. 시간 멈출 수 있니? You know they say that kissing is a language of love. 그렇다면 너랑 대화하고 싶어. 내 마음 괜찮다면 I start in 3, 2, 1.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보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you got to.

they have a good life. But what the hell am I gonna do with mine?

책 한 권을 읽는 일은 때론 한 사람의 마음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는 일과 같습니다. 나와는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 나와는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의 마음까지 책을 통해 만나게 되는데요. 혼자 읽은 책이 한 사람의 생각에 머문다면 함께 읽은 책은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대화로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 메가헤르츠 커뮤니티 천천만만 이맘 내맘의 홍익맘 홍디입니다. 오늘은 책을 함께 읽고 질문하며 서로의 삶과 생각을 나누는 우리 동네 북클럽 나의 계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천천만만 이맘 내맘에는요. 나의 계절을 함께 이끌고 계시는 써니님, 가드님, 네이처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1: 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 네. 세 분을 모시니까 스튜디오가 환해지네요. 자, 오늘은요. 나의 계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세 분이 어떤 마음으로 모임을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책으로 맺어진 관계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노래 듣고 다시 오려고 하는데요. 홍디가 준비한 첫 곡은 마음을 건네는 일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노래하는 곡입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마음. 마음 듣고 다시 올게요.